0: Welcome to Brunch Club, where great conversations are always on the menu. Today's guest is a member of the golden generation of Korean street dance, a world-renowned b-boy, and the dancing professor himself, Professor Moon Byung-soon of Seoul University of Arts. Welcome,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1: Hello, everyone. My name is Byung-soon Moon, also known as B-Boy Dark Horse, a member of 20th Century B-Boy's crew, the legendary New York City Breakers. I'm a professor, dancer, and director of the Seoul K-pop Dance Center. It's a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0: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Professor. We have the legendary B-boy with us. Yeah. So happy and such an honor too. 너무 영광입니다. So Professor, your reels, you know, you're famous for creating your reels. And they regularly get millions of views. That's like the basics. Don't you have to wear sunglasses or like put on a disguise when you go to school? 교수님, 릴스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학교 가실 때 뭐 선글라스나 분장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가끔은 제가 이제 그 SNS에서 출연하는 이런 복장이 아니라 가끔 평복을 입고 좀 힙한 스타일로 모자 쓰고 이렇게 좀 얼굴 가리면서 가기도 하거든요.
0: Okay, so he sometimes go to school not in this suits but some casual clothes with ball cap on, not to be recognized.
1: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주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걸어다니는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분들도 좀 알아봐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0: So he has students and international fans and people around him recognizing him, asking for photos as well, and he's just enjoying that moment. All right. Well, sounds good. Now, in your videos, though, Professor, you're always dancing with your students in a shirt and a tie and full suit, just like that. 기사 속 영상들을 보면 항상 셔츠에 넥타이 그리고 단정한 정장을 이렇게 입고 춤을 학생들이랑 추시잖아요. 네. But most people would choose something a little more comfortable, right? Is there a reason why you choose to wear this formal suit? 근데 편한 복장을 두고 굳이 정장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지금 이게 편해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네. This is more comfortable for him now.
1: 그 제가 아무래도 이제 춤추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춤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근할 때는 이렇게 수트를 입는 편입니다.
0: All right. So he's not just a dancer, but he also does some office work, administrative work. He does researches in front of the desk. So when he goes to work, he usually dresses in this formal attire and dances in it as well. It's become your signature. 교수님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1: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트를 입으면 저 교수님 전투복 입었다. 이제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0: Oh, that's good. So some people think if Professor Moon is in his full suits, they would think, oh, he's getting ready. Like he's in his armor, getting ready to dance, do something. All right, I think that's really good. You know what? Seeing is believing. Can you please show our crunchers a quick performance right here? 교수님, 우리 크런처들에게 교수님의 퍼포먼스를 한번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지금요? 이렇게 입고?
0: 네, 이렇게 입고.
1: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Oh, he's gonna try. Yay! He's going to show a quick performance for us right here in our Culture Crunch studio.

0: 와, 오 마이 갓, 프로페서 문 교수님, 놀랍습니다. 박수! 이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요. I've only seen you in videos, but you're amazing. Like, if I may ask, how old are you?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 제가 올해 딱 40살입니다.
0: Are you serious?
1: 네, 근데 oh my gosh.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에 0.7을 곱해야 네. 진짜 나이다. 아직은 마음만은 20대입니다.
0: Oh my gosh. Oh my gosh. He's so young. He has turned 40 this year only. And these days, they say you have to times that with 0.7. So he's still in his 30s. But showing that performance, that was amazing. 너무 놀랍습니다. 네.
1: DJ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seeing is believing.
0: Yeah, exactly. Seeing is believing. I saw him with my own eyes in this full suits, that amazing performance.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1: Thank
0: with
1: you.
0: us.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요즘에 가끔 이렇게 수트를 입고 춤을 추니까 AI 아니냐고 요즘에.
0: 그랬을 것 같아요. So people often ask, because he dances in this full suit, isn't that an AI? You know what? Our crunchers have been surprised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지금 퍼핑 현준 칠구님께서 그냥 느낌표 보내주셨고요. 아. Exclamation mark and Forestville 오빠 sent an emoji. 그 놀란 표정 이모티콘도 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제 표정이 계속 이랬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네. And we also have a cruncher saying killed it. 너무 멋있었다. 무대 찢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opening up the morning just like that. You know what? After seeing the performance, I want to know more about you, professor, through our keywords.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고 나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우리 키워드로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0: Mm-hmm. The first keyword is pass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 아무래도 이제 춤을 추는 댄서들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바로
0: true,
1: 패션.
0: True. This is like the number one thing that all dancers have. Passion.
1: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몸의 신체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또 남들에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0: True, because you have to express your body and you have to perform. You can't do anything without this passion.
1: 네, 말 그대로 이제 춤을 추는 대다수의 댄서들은 아마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천 명의 이제 동료들은 다 춤이 그만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댄스 씬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열정으로 함께 이제 뭉쳐서 활동을

0: 가수라는 그런 댄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Okay, so the thousands of fellow dancers that he's met with, they share their passion and they make it bigger together, creating that synergy as they perform together. All right, well, as we mentioned earlier, Professor, you're part of Korea's first generation B-boys. 앞서 소개했지만 한국 1세대 B-boy이시잖아요. Under the nickname Dark Horse, like you introduced, you shook up the international scene, winning two titles at Canada's The Battle and finishing runner-up as Korea's representative at France's Angvesti. 다크호스라는 닉네임으로 세계적인 대회인 캐나다 더 배틀, 이관왕, 그리고 프랑스 엄베스티 한국 대표 준우승 등 세계 무대에서 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판을 뒤흔드셨잖아요. So how did you first get into b-boying? 처음 b-boying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0: 네, 우선 제 또래 세대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보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 세대가 맞습니다.
1: So he was born into the generation where he was filled with people, the first generation B-boys during that period.
0: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전에도 굉장히 유수의 훌륭한 댄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 댄스 가수로 이제 유명하게 활동했던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시는 그런 파핀현준 선배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1: Oh, and there were also of course senior dancers such as Papin Hyunjun, who's a really famous B-boy here in Korea and globally as well, who probably is watching this show right now, and thanks to these seniors, they were able to expand globally as well. Okay, 네. all right.
0: 그렇게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세대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요.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는 그래도 한국의 댄서야 이런 자부심으로 잘 무대를 치렀었던 것 같습니다.
1: Okay, so because of the support from the seniors, he was able to expand globally as well. All right.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춤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는 댄스 가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보고 처음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았죠.
1: 네, so first he was very inspired by watching the break dances of artists who used to do that break dance, street dance. He used to watch it a lot and was inspired.
0: 네, 댄스 가수 선배님들을 보고 이런 춤이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이제 따라하고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춤이 비보잉이고 이런 춤은 팝핑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점차 이제 전문적으로 빠져들게
1: 네.
0: 됐습니다.
1: Okay. And in his middle school, he came across this comic book titled Hip Hop. And before that, he didn't quite know what breakdance was. He would just look at it, he was amazed and follow. But after reading this comic book titled Hip Hop, he got to know more about this breakdance. 힙합이라는 그 만화책이
0: 네, 힙합이라는
1: 크게 계기가 됐네요.
0: 그럼요.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보고 교실 복도에서 다 쉬는 시간마다 윈드밀을 하고 헤드스핀도 하고 저희 학교 전교생들이 다 이제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학교 대 학교로 뭐 배틀 경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1: 확실히 그 세대가 네. 네, 비보이가 유행을 확실히 했네요.
0: 엄청 했습니다.
1: So in school, they used to dance like this windmill, do the head spin during break times in the corridor, and schools used to battle with each other. With breakdancing as well. Interesting.
0: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그래도 좀 멋지게 댄스 크루를 결성하자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팀 이름이 바로 다크호스였습니다.
1: 그때부터 이름을 갖고 계셨던 거구나. Okay, so back then he wanted to create a crew together with the students, his friends who were interested in breakdancing. And they created a crew and that name was Dark Horse. And he still keeps that name until today. All right, so most people think though a b-boy's prime is in their 20s. B-boy들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초반으로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But in your mid-30s, oh my gosh, you won the individual MVP award at the Hip Hop International World Finals. 근데 교수님께서는 네. 30대 중반의 나이에 힙합 인터내셔널 월드 파이널 대회에서 무려 개인

0: 개인 MVP를 차지하셨잖아요. 네. So what was your secret weapon against, I guess, dancers much younger than you? 그럼 어린 비보이들을 제친 교수님만의 필살기는 뭐였나요?
1: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0: It's a business secret, but you're gonna share it with us.
1: 네, 저는 춤을 출 때 머리를 잘 씁니다.
0: Okay, 뭔가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So he says he uses his head or brain very well while he dances.
1: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춤을 처음 췄을 때 처음 연마한 기술이 바로 헤드스핀이었어요.
0: Oh, so in his middle school, the first skill that he practiced was the head spin using his head.
1: 그래서 저의 스페셜 스킬이라면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그런 헤드스핀을 보여주는 게 저희 스페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시그니처를 보여주면서 저거는 다크호스의 기술이야 이런 동작들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0: 머리를 이용한 스킬들.
1: 그쵸,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0: 머리를 잘 써야 된다.
1: 대회 전략도 잘 짜야 되고요. 진짜 머리도 잘 써야 되고요.
0: So he says he has variations of the head spin. He uses his head a lot, like literally. And very well. Of course, he has to be very strategic, using his brain well as well. But he would say that his secret is to use your head well. All right, moving on then. You went from being a hip-hop warrior on the global stage to becoming a university professor. How did that transition happen? 이렇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힙합 전사자가 어떤 계기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을까요?
1: 제가 이제 춤을 굉장히 좋아하고 춤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나는 그냥 댄서야. 죽을 때까지 댄서야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 많은 나날을 한 10수년간 이렇게 보내고 있던 날이었어요.
0: Okay. So because you love dancing and you were spending years into dance because you love it so much. You're so passionate about it.
1: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누구나 다 겪을 그런 일인 것 같아요.
0: Oh, okay. All right. So he got married, he got a children, he raised a child, and then he was living life like just other people going through those things.
1: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춤인데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춤 물론 이제 잘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진짜 잘하는 거는 뭐 공연도 좋아하고 배틀 대회도 어지간히 뭐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는 일 교육을 내가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Okay, so he thought about what he likes and what he's good at, and he thought he likes teaching people, and he's pretty good at educating people, and that is how he transitioned into the education field. Oh, okay. Well, on top of your dance career, you also earned a PhD in dance studies. 교수님께서는 비보잉뿐만 아니라 이제 무용학 박사학위까지도 받으셨잖아요. What was your dissertation about? 어떤 주제로 논문을 혹시 쓰셨나요?
1: 네, 스트릿 댄스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라는 논제로 네. 박사학위 논문을 냈습니다.
0: Okay, so it's a pretty long title. It was actually a study on the social impact an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that's really long and hard. 네, 얘기 제목을 듣고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간 스트릿 댄스를 바라보는 그런
1: 맞습니다.
0: 논문인 것 같네요.
1: 네, 많은 그런 저희 동료들, 후배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0: Okay, so he chose this topic to study it in depth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his juniors and all the other dancers out there by institutionalizing street dance. Then what motivated you to pursue a doctorate in dance? 그럼 무용학 학위를 따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교수의 꿈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가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박사학위를 따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도 있지만 되고 나서 조금 더 폭넓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겠고 연구를

0: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So because he wanted to become a professor, he thought he has to do some research, study, get a PhD, and study a lot and get that doctoral degree in order to become a professor. Well, after spending your life on stage, what was it like sitting behind a desk, like focusing just on academic research? 평생 무대를 누비시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0: 지금도 쉽지가 않네요.
1: Not easy at the moment.
0: 농담이고요. 저 어렸을 때도 이제 춤을 처음 이제 접하던 시기에도 책상에 앉아 있던 시간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춤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음악도 찾아보고. 이거는 어떤 노래 제목이 뭔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이거에 대한 춤 공부를 하는 시간이 똑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1: Interesting. So even when he was really into dancing as a young child, he used to sit a lot in front of the desk to study the dances, watch the dance moves,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dances that there is that exist. Oh, okay. So I guess he was pretty used to sitting in front of the desk from then. Now, before we move on,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something that's inseparable from you, and that's music. 다음 질문을 이제 하기 전에 교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교수님이 사랑하는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선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선곡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사랑하는 음악은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1: So the music that he loves is NewJeans' Hype Boy. What's the reason?
0: 왜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비보이로 활동해온 시간도 있지만 SNS에서 다양한 댄스 챌린지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전 세계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알아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SNS 댄스 챌린지거든요.
1: True. 네, 그렇죠.
0: 네, 거기 댄스 챌린지를 제가 처음으로 K-pop 댄스 챌린지를 쳤던 곡이 바로 이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1: 아, 그렇구나. So this song is actually the very first song that he sang to or danced to. It was his very first dance challenge. And through dance challenges, he became more global on social media. People internationally started recognizing him. And so this song has a lot of meaning to him. Very, very special.
0: 처음 촬영했을 때, 릴리즈 했을 때도 10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1: 첫 릴스부터 100만이요?
0: 네.
1: Wow, that's amazing. So the first dance challenge reels video that he took, it hit 1 million views. That's amazing. CYFG5SF is saying, I love the song too. 저희 크런처도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wJeans라고 Crash Override 332 said. NewJeans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크런처 중에서도 많습니다. Alright, so we'll take a listen to this very special song of Professor Moon then. It is Hype Boy by NewJeans. Stay tuned.

0: Welcome back to Brunch Club. Today, we're joined by dancing professor Moon Byung-sun. Now, it's time to open up our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신 건가요, 이 키워드는?
1: 말 그대로 연결이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0: Okay. It's a connection between you and I. 네. It's a song in Korean, by the way. 네.
1: 춤이 물론 이제 추는 사람도 음악에 심취해서 즐거워서 추지만 결국엔 이제 누군가 이제 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직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Okay, so connection is really important. It's not just about the dancer, but you have to perform in front of the audience, right? You have the audience who watches your performance, and that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two is really important.
1: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한 춤추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굉장히 진지한 비보이로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스웨그가 넘치고 네. 힙합이야 이런 스웨그 넘치는 좀 멋짐과 강함만을 좀 추구하던 그런 비보이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0: So for a long time, Professor Moon was actually that cool, very strong, and very serious, profound sort of b-boy.
1: 그러다가 우연찮게 동료들이랑 조금 가볍게 저의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네. 좀 재밌게 좀 익살스러운 그런 K-pop 댄스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0: So he put down that charismatic side of him and he started being a little lighter, wittier, you know, funnier. And he connected with the audience a lot more after doing that. Okay, just like this.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조금 대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정말 춤이고 공연 예술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0: And after connecting with all the audience, thinking about what the public likes, he realized that oh, this is what true performing arts is about. I see.
1: 그래서 저의 그 오랜 세월의 그 비보이 동료들은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저 형 왜 저러지?
0: 네, 진짜 형 놀랐을 것 같아요.
1: 네, 굉장히 네. 놀랐는데 네. 그래도 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0: Okay, so his juniors, like his colleague dancers, fellow dancers, were first very surprised at how he changed from being really strong and charismatic to funny and witty, but they cheered him on anyway and showed lots of support. Yay! All right, well, professor, you know, professors can sometimes feel quite intimidating to students. 보통 교수님이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But I've heard you're often the one suggesting like content collaborations first. 근데 교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콘텐츠 촬영을 제안하신다고 들었거든요. How do Gen Z students react? 젠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1: 지금도 가끔 왜 그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0: okay.
1: 어떤 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0: 반가워하기도
1: 해요.
0: 반가워하기도 하고 네. 네. So some students, they're still like wait, did I do something wrong? Why is he asking for collaboration? But some students would say, oh, is it my turn now? They welcome the suggestion. Okay.
1: 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가끔 저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거 저희 같이 해요. 아니면 네.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이렇게
0: 좋네요.
1: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네. 하고요.
0: 그것도 연결이고 소통이잖아요.
1: 그렇죠. 요즘 네. 저희 세대, 일명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없었던 요즘 세대 그런 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요즘 젊은 젠지 세대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0: 네. So he's actually learning how to communicate through the Gen Z students. That's their way of communicating. And because they've become so used to collaborating with Professor Moon, sometimes they suggest own ideas and songs and collaborations as well. All right. Well, where do you get your content ideas from then? 콘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1: 요즘 유행하는 그 밈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직접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가끔 제 중학생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0: okay. So he often looks at popular memes, like trending memes, and he also follows the suggestions of algorithms as well. And also he asks students, including his son, who's in middle school already right now. Well, what's the best part about creating content with your students?
2: 제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이렇게 다양하게 찍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교수님?
1: 말 그대로 이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 많이 요즘 가지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그 40대 아저씨랑 젊은 10대, 20대 그 학생들이랑 아무래도 좀 즐겁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춤을 추면은 누구나 다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Okay. So it's actually really difficult to collaborate and spend time together with the teens and people in their 20s because he's in his 40s. But if you dance together and create collaborative content, age becomes nothing and they just communicate and become friends together through dance. All right, well, have your students ever been so talented that you felt a little perhaps threatened? I wonder.
2: 제자들이 근데 때로는 너무 잘해서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다, 없다, 교수님?
1: 없다.
0: 없다. No, he's never felt threatened.
1: 오히려 저보다 제자들이, 후배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Okay. He actually wants his students to do better than him. That's something only natural.
1: 이미 굉장히 제가 못했던 활동들을 좋은 환경에서 계속 점차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좀 기쁜 마음으로 더 응원하고 있고 네. 제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진정한 교수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1: 많이 부족합니다.
0: All right, so Professor Moon said he wants his students to do better in a better environment and he's not threatened but in fact really happy to see students do things that he couldn't do in the past. All right, moving on then. Of all the comments you've read online, what's the one that hit you the hardest, perhaps, or made you laugh the most?
2: 교수님이 이제 직접 보신 댓글 중에 뭔가 가장 가슴에 꽂혔거나 혹은 빵 터졌던 나만의 원픽 댓글이 있다면 뭔가요?
1: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밈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댓글 챌린지도 가끔 열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웃긴 댓글을 발견했는데 처음엔 okay.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0: So he found a really funny comment and his Reels videos become international and there are sometimes like comment challenges. And at first he saw this comment. He didn't know what it meant. But what is it?
1: 제가 춤추는 영상이었는데 모자람이 없는 춤이다 그러더라고요.
0: Okay.
1: 그래서 모자람이 없게 부족함이 없는 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대댓글로 막 웃는 크크크크 이런 거를 많이 달리는 거에서 네. 이게 뭔가 했더니 다른 뭐가 자람이 없다고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0: 머리를 하도 쓰니까.
1: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서 그런가 봐요.
0: Okay, so this is something really funny in Korean. It's like a funny pun in Korean, wordplay. So he heard this, he saw this comment saying, oh, it looks flawless. But in other words, it could also mean it looks hairless because he uses his head a lot and his hair might not grow well. So 모자람, it could mean flawless and hairless, not having hair growth as well. That is really funny.
1: 재밌습니다. 긁히진 않습니다.
0: Okay. It doesn't hurt him, but it is pretty funny.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se days, short form content, what you create, and personal branding are incredibly important.
2: 요즘은 자신을 브랜딩하는 숏폼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0: Do you ever share your secrets for like creating viral reels with your students then?
2: 제자들에게 조회수 터지는 릴스 만드는 법에 대해서 교수님의 뭐 영업 비밀이나 꿀팁 같은 거 강의실에서 공유해 주시는 편인가요?
1: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0: This is really a secret.
1: 네. 60초 후에 네, 이건 아니고 네, 이런 후킹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점잖게 옷을 춤을 안 추는 사람처럼 입고 있다가 갑자기 막 뒤집어서 춤을 춰버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놀래키는 그런 영상들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기술을 그렇게 보여주고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비밀을 좀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0: So he would share a secret such as like hooking in a video. It used to be a very trendy sort of skill or technique. He would be dressed up in full suits like that. And it doesn't seem like he's going to dance anytime soon, right? But he would all of a sudden stand up and start performing. And that would be one of the techniques that he would share with his students.
1: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신설하는 저희 학, 그 AI 실용댄스 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AI 쇼펌 콘텐츠 제작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에서 교육을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0: 아, 네, 네. So he's also preparing to launch the Department of AI Practical Dance Education next year, and they have a special class on using AI to create short form content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교수님?
1: 네.
0: 열어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Ta-da! Next generation. What meaning does this have?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네,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후학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0: Nurturing students, the next generation.
1: 네.
0: It's really important.
1: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그런 여생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을 이 사회에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동료들, 특히 이제 저의 후배들, 제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들께 좋은 것들을 받았던 것처럼.
0: 아, okay. So throughout his remaining life, he thought about what he could do to help society and all the things that he's received from his seniors, the support, whatnot. He would like to give it to his juniors as well as his students. And t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keyword, next generation. Now, you mentioned earlier that you're preparing to launch this new department.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AI 실용댄스 교육학과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1: 네.
0: So street dance and cutting edge AI sound like a very unusual, unique combination. Can you tell us what the program looks like? 근데 스트릿 댄스랑 이 최첨단 AI 기술이 사실 좀 언밸런스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조합이 어떤 교육 과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말 그대로 AI 로봇가 춤을 추는 건 아니고요.
0: Okay, so it's not about an AI robot dancing like that.
1: 네, 아무래도 이제 춤이라는 그 퍼포밍이 그 오프라인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공연이 되어지는 시대거든요.
0: Okay, so performing, it's not just happening on offline stages these days, but you also have media platforms, online performances.
1: 네, 저희가 이제 언택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온라인 무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대에서 이제 VR이나 XR,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무대 연출을 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대 디자인을 하고 연출하고 댄스 퍼포밍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0: So ever since COVID-19, during the non-contact period, online stage industry, it expanded hugely. And this department would think about doing research on how to use VCRs, media facades, on online performances and stages. That's what it's about.
1: 네, 그뿐,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댄스 공연이나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하거나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역할에서도 AI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네. 연출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제 행정력과 이제 빠른 또 글로벌한 그런 확장력을 AI를 통해서 함께 이제 결합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산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0: 그쵸.
1: 싶습니다.
0: Okay. So it's not just about the

0: stage performances. It's also about planning different performances, promoting, designing, and all these processes, they require AI technology these days. So this new department that he's thinking of establishing or planning, preparing to establish next year, would include all that, how we can use the AI technology in all these different processes of stage performance to expand it globally, internationally. Okay, well, you know what? In the past, b-boying in Korea was seen as like a rebellious sort of subculture. 과거 한국에서는 교수님, b-boying이 좀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브컬처였잖아요. 네. Now, it's an Olympic sport and even a subject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You even teach it. 근데 이제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 전공이 됐고 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또 됐어요. So it became a true sort of subject and it's been institutionalized. 이렇게 완벽한 제도권 양지로 들어왔는데 이 엄청난 격세지감을 맨몸으로 겪어내신 장본인으로서 좀 감회가 어떠신가요? How do you feel to have felt this in person?
1: 과거에는 1980년대에는 대학로에 가면은 브레이크 댄스 등 저속 무도 행위 금지라는 팻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0: Back in the 1980s, they would say you cannot do like break dancing because it's a disgrace, you know, and it wasn't very welcomed in society.
1: 네, 단순히 그 한순간에 인식이 뿅 바뀐 게 아니라 점차 이제 좋은 공연 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이런 격동의 80년대 90년대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 세대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의 권아들이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한국을 많이 알린다 해서 그게 조금 큰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Okay, but with this, the perception and recognition didn't change all of a sudden because all the dancers, they performed in international stages and thanks to media outlets as well, this breakdance, street dance slowly started to gain recognition in society. And Korea thought, or the country thought, oh, through these dancers and this dance industry, Korea is being known globally a lot more. And that is how the perception changed slowly.
1: 그러면서 okay. 많은 대중들이 이제 한국의 비보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이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학교 교육 제도권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게 된 게 한국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10년 이상 좀 앞서 있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의외네요. 네. But okay, so Korean b-boys, they received a lot of support. They put in a lot of effort to institutionalize this b-boy and street dance into education. And in fact, Korea was pretty fast. They were a fast mover when it came to this dance, including it in education, about 10 years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1: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브레이킹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진행을 2년 전에 하기도 했고 제가 거기에서 또 브레이킹 해설위원으로 또 활동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도 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유스 올림픽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전국체전의 힙합 댄스 종목이 진행이 되면서 또 생활체육화 이제 생활체육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인구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댄서분들의 네. 지원이랑 노력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됐을 것 같은데
1: 네, 포기하지 않고 네. 꺾여도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이라고
0: 진짜.
1: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Okay, and now b-boying and street dancing, hip-hop has become a part of the Olympics where Professor Moon had also took part in as well as the commentator, and it will also be part of the Asian Games, whatnot, moving forward in different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as well. And this is all thanks to all the great dancers out there, including Professor Moon. Well, Professor, we have a question for you from one of our crunchers. CYFG5SF is saying, which one do you prefer between dancing and teaching? 교수님,
1: 네.
0: 댄스 그리고 가르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춤을 추는 것과 가르치는 것.
1: 지금은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오랫동안 좀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왔던 춤도 좋지만은 결국 누군가 소통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또한 성장하고 배우기도 하고 단순히 이제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예술적인 소양, 감각 이런 것들을 겸해서 이제 다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추면서 남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좀 큰 보람을 느껴서요. 아마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6대 4 정도.
0: Oh, okay. So he would say 60% leaning towards teaching and 40% dancing because he likes the communicating, the connection with students. And it feels like as a professor and as someone who teaches dance now, not just a dancer, it feels like he's influencing, he's creating an impact in society and in this dance industry as well. All right, that's good to hear. Now, soon you'll be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dancers equipped with AI technology. 이제 곧 내년이면 AI 기술까지 탑재한 차세대 글로벌 댄서 인재들을 키워내실 텐데 교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What is your ultimate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n street dance?
1: 거의 제가 근 춤을 춰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처럼 저에게 이제 춤은 굉장히 생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음악이 들리면은 가볍게 몸을 흔들 수도 있고 춤에 대해서 떠올릴 수도 있고 춤을 같이 출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친구들과 같이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됐거든요.
0: Okay, so he's been dancing for almost 30 years, and dance has become a part of life. When he listens to music, hears songs coming out on the street, he could lightly dance to that music. Or dance with his friends even.
1: 네, 저에게 이제 춤이 생활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스트릿 댄스, 케이팝 댄스 이런 춤들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건전하게 생활 체육으로 생활 예술로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Wow. So moving forward, as for himself, dance has become a part of life, right? So he would like street dance to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for the whole public as well. And he would like to put in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reating that sort of society within the country as well. Wow, that's really good to hear. And you already are doing that. 이미 그런 기여를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1: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한 80살까지 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Wow. He's going to continue putting in effort in this field and dance till he's 80. Well, now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runch Club. 이제 브런치 클럽 마칠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did it feel?
1: 우선은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 스트릿 댄스가 어떻게 나아가야 좀 건전하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 그런 계기가 되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All right. So he was really grateful to be invited to this good program. And it was a chance for him to reflect upon what he's done so far, what he can do moving forward, and really deeply think about how he could further expand this field, street dance in Korea and globally moving forward. It was a very grateful time for him.
1: 또 이렇게 좋은 계기를 통해서 글로벌 전 세계 많은 저의 팬들과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0: And he's also happy to meet all his global fans out there through this great opportunity. Well, thank you so much. It was a pleasure for us as well.
1: 감사합니다.
0: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Well, before we sign off, though, we have Ben's alternative channel saying thank you for the show.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네.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Crunchers. Here's our last song. It's 질주 Overdrive by We Eye. 같이 인사할까요, 교수님? 네. All right, keep...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K-Poppi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with our tidiest stage for you and for the artist. And today we have the fabulous 최호훈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호훈입니다.
0: 와! 보은 씨, K-POP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0: 어때요 분위기? 요 뭐 첫 인상 어때요?
1: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So it's his first time here on K-POP, and I was asking him, so do you like the vibe? He's like, yeah, I kind of actually like the vibe here. So we are gonna get to know him just a little bit more. 보은 씨, 처음이시잖아요.
1: 네.
0: 우리가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타이니 스테이지 오시게 되면. 아 요즘 이게 인터넷이 프로필 사실 이제 아티스트 본인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회사에 있으면 회사분들이 이제 알아서 계속 수정을 하고 하겠는데 이게 누구나 수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좀 간혹 올라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팩트체크하는 프로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볼 건데 네. 본명이 최보훈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활동을 하시면서 예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을까요?
1: 아니요.
0: 그래요?
1: 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성도 그렇고.
0: 맞아요.
1: 그래서 좀 되게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좀 유일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 이름을 그냥 쓰는 게 좀 제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0: Okay, so he's using his real name, and I was like, "Did you ever think of having a stage name?" He's like, "No, not really. My last name is unique, and my name in general is pretty unique too." So he actually kind of likes that ordeal, and he loves going with his own name. 자, 데뷔가요. 이게 지금 12년도 MBC 대학가요제로도 돼 있지만 13년도 밴드 펄스 홍대 씬 데뷔라고도 돼 있거든요.
1: 아,
0: 우리 뭘로 하는 게 맞아요?
1: 12년 데뷔가
0: 맞아요.
1: 맞죠? 네.
0: Okay. Okay. So, if you look up his debut, it says that in 2012 he was on MBC's College Song Festival, but he also kind of made his band debut a year later in the 홍대 씬. So I was like, which one are we considering your official debut? And he says in 2012. Okay, another thing that I have to cross over. 자, 이제 보은 씨를 이제 인터넷에 찾게 되면 지금까지 활동하신 게 엄청 많다 보니까 더베인으로도 있고 그리고 퍼블레인도 있고 펄스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엄청 많아서 오늘 분명히 보은 씨를 보고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은 씨를 이제 뭐 명칭을 하거나 이렇게 팔로우를 하거나 할 때 뭘로 찾고?
1: 제가 거의 대부분의 그 제 작업물이나 그런 음악들을 더베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밴드 더베인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음악들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해볼 수 있고 그리고 한 1년, 2년 전에 YDYD라는 또 새로운 또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그 팀의 음악도 간간이 이렇게 소식이 나올 거고
0: 네네.
1: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계속 나와 있는 이름들의 뭐 그냥 제 최보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0: 제가 SNS를 보니까 프로필에 다 링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1: 네, 다 걸려 있어요.
0: 계정이.
1: 네.
0: 그러니까 다 팔로우하면 되는 거죠?
1: 네, 다 팔로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울한 날은 이거, 뭐 즐거운 날은 이거. 이거, 약간 그렇게 선택적으로 즐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Okay, 네. okay. So, if you look him up online, and I know that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fall in love with him today, if you don't already love him. So, his name is 최보훈, but like if you look at some of his other projects, he's under The Vein as well. But he also has a team that he was able to be a part of with Superband, which was Purple Rain, and he did Pearls in 2013. So it's like, what do we follow? And he was like, I still do a lot of different stuff in a lot of different areas. The Vein is another way for you to enjoy my music. I also go under my name as well. But also, about 2 years ago, he created YDYD2. And I looked at his social media account, which we're going to be tagging him later. He has them linked in his bio. So we just need to follow all of them and just be ready for all the awesomeness that we can enjoy. 지금 청취자분들이 분신이 많다. 그러니까요. 부캐가 정말 많으신데.
1: 맞아요. 부캐 아닌 막 되게 부캐가 많은 네, 그런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곡들도 좀 다양하게 뭐 재본이었다가 뭐 YDYD였다가 더벤이었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0: Okay. 네. So yeah, even the songs he's going to be showing us today kind of have a little bit of a mix of them in there as well. 본 씨를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오늘은 이 본격적인 이제 음악 얘기하고 이럴 때 앞서서 긴장이 되실 수 있잖아요. 여기도 처음이기도 하고 좀 아침이기도 하고 좀 많은 네. 아티스트분들한테 이 시간이 조금 이르니까
1: 좀 깨어내어갈
0: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 질문을 몇 개 할 건데
1: 아, 네.
0: 제가 오늘 지금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제 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동안에 우리 여기 이 밸런스 질문에 음악 관련 밸런스 질문 있고요. 좀 사적인 그런 질문들도 있는데 뭐 할까요? 일단은 음악 거 한 두 개 정도 할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더 갈까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So we have a few balance game questions. I'm gonna focus on some that are music related. But did you know some like personal stuff too? So there's a lot of fans coming in today. So I'm asking you personally. Tell me in the chat which direction I should go from there on. So the first one, 자, 작곡 천재, 작사 천재 중에 뭐가 더 좋아요? 3, 2, 1?
1: 작사 천재요.
0: 오, 작사? 왜요?
1: 네. 작업을 해보면 작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잘한다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Okay, so 네. he's noticed that writing lyrics is really challenging for him. So if he was able to get complimented on the fact that he was like a genius in writing lyrics, he think that that would actually be something he really, really, really would love. 자, 이거는 공연할 텐데요.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공연할 때 물 아예 없기 versus 탄산음료만 있기.
1: 탄산음료만 있기.
0: 음료 없으면 안 돼요?
1: 음료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0: 오~
1: 제가 무대에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뭐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올라올 때만 정상적인 지금의 형태가 있고 시작하고 첫 곡 시작하면 다 가라앉아요. 모든 게 막 땀이 막 범벅이 되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거의 이렇게 혼자 비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은 저의 필수.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질르시는 것도 많고 좀 저음도 많고 그렇지만 네네. 트름이건 뭐건 나는 상관없이 일단은 뭐 마실 거라도 있어야 된다.
1: 제가 탄산을 좋아했어가지고 지금도 탄산수를 늘 즐겨 마시는데 저는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한동안 처음에 이제 공연하고 할 때는 탄산수를 들고 올라가서 마시면서 했던 적도 있고.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Okay. So, he says that carbonated in anything. He's like, so his fans know this. When he goes up on stage, the first time he gets on stage is the first and last and only time he looks quote unquote normal. Like put together because he sweats a lot on stage. So he says that after the first song, it's just like it's already starting to melt down. And by the end of his performances, he's literally like, it looks like he got rained on. So he needs water or anything. And he's actually been, he's taken carbonated water up on stage before. So for him,

0: He knows how to deal with the carbonation, so that's nothing tha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balance out as well. 만약에 목관리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는데 목소리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피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1: 목소리를 위해서요? 응.
0: 그러니까 뭐 술을 안 마신다 아니면 카페인을 안 마신다 일주일 전부터 뭐 한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1: 그래도 이제 노래할 때 일주일 전부터 뭐 술을 안 마시는 거
0: 오케이.
1: 그런 거 정도는 오케이. 하는데 저는 크게 관리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이거 하면은 아프니까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생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인 것 같아요.
0: 얼마 전에 짤로 성시경 씨도 네. 비슷한 말 했던 걸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연습 엄청 하고 합주 엄청 하니까 오히려 목이 더 상하셔서 그냥 네. 컨디션 조절만 하신다는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So lucky. Okay, so about a week before he needs to sing, he might stay away from alcohol, but he's noticed that if he stresses about his voice and if he stresses about his condition and he stresses about everything, that makes him worse. So he kind of has to just relax a little bit just to kind of even out everything. And I think I saw Song Si-kyung say something about that recently. 자,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진 네. 것도 물어볼 수 있냐고 네. 반반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아, so 네. 반반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음 거는 우리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되게 화를 내는 밸런스인데요. 잠수 이별 versus 환승 이별 중에 뭐가 더 최악인가요? 3, 2, 1.
1: 환승이별?
0: 환승이별. 오케이. 네. 자, 이걸 고르는 아티스트분들한테는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환승이별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헤어졌어요. 일주일 안에 사귀는 게 환승이에요? 아예 바람 자체가 환승이에요? 한 달을 지났는데도 환승이에요? 본인 기준.
1: 제 생각에는
0: 본인 기준?
1: 뭐 만약에 뭐 누군가와 연애를 해서 헤어졌어요. 으흠. 그러면 그 사람이랑 보낸 시간만큼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0: 오케이.
1: 왜냐하면 그게 뭔가
0: 예의?
1: 배려가 아닌 것 같은 느낌.
0: 네, 오케이. 오케이. So he's when he did choose transit and I was asking, okay, when I ever answer you answer this with our artist, I need to ask, what do you feel is a transfer when it comes to dating? So is it somebody who cheated on you? Is it we broke up today and a week later? Is it a month later? Is it 3 months later? Like, what is it for you? He's like, if I dated somebody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he feels that at least that or about half of it would be the time frame that they should not be in a relationship just out of, yeah, the that as well.
2: 장기 커플이면 어떡하냐고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1: 그럼 뭐 장기면 보통 몇 년 정도 되나요?
2: 안 그래도 지금 3년 사귀었으면 어떡해요? 7년 사귀면 어떡해요?
1: 뭐 한 7년 정도.
0: So the fans are freaking out and like, what if they were in a long-term relationship, like 3 years, 7 years? He's like, well, then it's gonna probably take 7 years as well. Oh my god, that's so cute. Okay, MBTI T인 친구가 좋으세요? F인 친구가 좋으세요? 3, 2, 1.
1: 저는 T인 사람 좋은 것 같아요.
2: 오, T세요?
1: 아니요, 저는 F인데.
2: 네.
1: 너무 제가 감성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끔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2: 안 그래도 내게 네. 많은데
1: 저로도 충분한데 누가 옆에서 토하니까. 같이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실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 제 옆에는 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고 뭐 하는 친구들도 T인 친구들 많은 것 같고.
0: 오케이, 오케이.
1: 그런 것 같아요.
0: 오케이, okay, so he said T and I was like, are you a T? He's like, no, I'm an F. But I'm in my feels a lot is what he said. And he's like, if I am already in my feels and then a friend of mine is also in their feels and like we're just in our feels together, it's just too much. So he likes to having T's around him to kind of put him in line. So he finds himself gravitating towards T's a lot more. And he finds them working with them is also quite easier to work with as well. Okay.

0: 많은 청취자분들이 T인가 봐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1: 저랑 잘 맞네요. 그러면
0: 안 서운할 자신 있냐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1: 아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아니까 T인 거 알고 뭐 그러면 기대를 안 하면 되거든요.
0: 네, 아, 그리고 그 애초에 기대치가 여기 있구나.
1: 그렇죠. 아니 말과 생각이 다르지 않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0: 오케이.
1: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저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
0: 오케이. 네. So there's it seems like a lot of his fans that are in the chat today are T's, and so they're like, "Are you sure that you're not going to get upset if we do that?" And he's like, Actually, my expectations are really low when it comes to their feedback. He knows that they're a T anyways, and so it doesn't bother him. Like, it's a totally different category for him when they say anything like that. 자, 경영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1: 아, 네.
0: 악마의 편집 당하는 게 나아요? 통편집 당하는 게 나아요?
1: 악마의 편집 당하는 게 나아요.
0: 어, 나아요? 네. 근데 이러려면 사실 멘탈이 좀 강해야 될 텐데
1: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말 뭐 악마화 되지 않는 편집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통편집 되면 나간 나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0: 그쵸. 네. 그쵸. Okay, so he's done a lot of competition programs, and I was asking, would you rather have devil edit it, or would you rather be just completely edited out? He's like, the devil edit is better because at least I can like prove myself, and you know, at least my face gets out there, because if not, then all that time is just something that would have been wasted. 프로듀서랑 이제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서운 프로듀서가 나아요? 아니면 피드백이 아예 없는 프로듀서가 나아요?
1: 무서운 프로듀서요. 네.
0: Okay.
1: 훨씬 좋습니다.
0: 훨씬 좋아요?
1: 네.
0: Okay, so he says that definitely a scary producer is way better than no feedback at all.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indeed. We do need to jump into our first live because he actually has a few live performances for us for today. 오늘 라이브를 좀 많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빨리 라이브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요. 주룩주룩 어떤 곡인가요? The Day It Rained.
1: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0: 지금 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네, 오늘 날씨에 맞춰서 좀 가져왔습니다.
0: 오케이, 자 라이브 준비할 수 있게 물이랑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we have Tebow in the studio for today. He's going to be singing for us "Churuk Churuk" the day it rained. And I was like, I think it's raining outside today. And he's like, Yeah, I chose it for specifically for today.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준비됐을까요? All right, music cue.

0: 없죠. 어떻게 잊어요? We can never forget him.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an amazing performance. We had Tebowen in the studio, and it is Tiniest DJ. We just listened to him saying the day it rained, it's 주룩주룩, and our chat is going crazy. So beautiful.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많고요. Yeah, that was, yeah. Brooke says, sometimes I don't believe he's real. 맞아요. 지금 진짜 사람이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완벽해서요.
1: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보은 씨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터뷰가 딱 시작하자마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아, 요즘 그 더베인 그 밴드 정규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7월 2일에 발매가 돼요.
0: 오! 그래서
1: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라디오 끝나고 돌아가면 완성되는 타이밍이 지금 와서 마지막 체크만 하면 음악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0: 오, 네. 그러면 이제 마스터링이랑 이렇게 해서 좀 넘기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제 오늘 마스터링이 이제
0: 오는 거예요?
1: 오는, 네.
0: 그래도 최종 이제 한번 듣고.
1: 그렇죠. 그래서 또 수정이 없기를 바라며.
0: 없기를 바라며. Okay, so the Veins' second album is coming out on the 2nd of July, and he says that after the show today, he's actually going back to the company, and he's going to be listening to everything that has been mastered. So he's praying, fingers crossed, that there's no editing that they have to do, and it just would be done for today. And if that's that, then we're going to be getting that coming up soon. I want to really kind of dive down into your career. 보은 씨는 오늘 K-POP인이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은 씨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보은 씨의 보컬이 왠지 응애부터 그런 목소리가 나오셨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알았어요?
1: 되게 아기 때, 뭐 3살, 4살 이럴 때 그냥 노래하고 하면 이제 잘한다, 잘한다 계속 부모님도 그렇고
0: 오, 진짜요?
1: 네, 친척분들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0: 근데 그때도 락을 불렀어요?
1: 아니요, 그때는 이제 뭐 가요나
0: 네네
1: 네, 그렇게 불러서 그냥 어릴 때부터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오.
1: 네. 근데 이제 뭐 보면 볼수록 또 잘하는 분들도 많고.
0: 네네.
1: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0: Okay, so I was complimenting him on his vocals because he's got some amazing vocals, and I was like, it feels like the day you left your mom's womb, you probably had these vocals. But like, when did you know that you were talented? And he said, for about 3 or 4, his parents and everybody around him would always say that he was like good at singing. So he's kind of always had a little bit of confidence there. 근데 사실 그냥 보컬이 좋으신 게 아니라 사실 락 이라는 창법적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그 창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지다 보면 되게 어려운 장르거든요. 맞아요. 고음 낼 때도 그렇고 약간 샤우팅 하는 것도 그렇고 저음 낼 때도 그렇고 호흡이나 발성이나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쓰여야 잘하는 장르인데 그거를 따로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락이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좀 터득하셨을까요? 어떻게 자리 잡은 걸까요?
1: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이 소리를 내보고 싶다 뭐 그러면서 연습을 했던 건 있는데 이렇게 지나오고 난 뒤에 봤었을 때 되게 그 순간들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잖아요. 취미든 뭐든 관심이 가야 그걸 해보고 싶고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들어왔던 락 음악들이 사이사이에 있던 그런 뭐 발성이나 뭐 그런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Born to be artist이냐 진짜 born to be artist. Okay. So I was asking hi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his rock vocals, because if we look at the rock genre itself and how they sing vocally, there's a lot of different techniques in there of how they breathe and how they shout and how they all that other stuff. And so I was asking him how he was able to find how he can sing this well. And he says it was kind of organic. It was very natural for him. Like he just, yeah, there were times where he would want to try to master a certain way of singing something and he would try to mimic that and try to work on it and practice it. And then he just naturally kind of was able to make it his own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2: 오늘 보은 씨가 사실 라이브를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노래들이 또 적당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쯤 되면 라이브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0: 없어요. So he has a lot of songs that he's going to sing live for us today. So it's going to feel that our interview is going to get chopped up a lot because he has so many songs to sing for us. So crazy. 이거 어떤 곡인가요?
1: 말 그대로 되게 crazy한 네, 디스코 팝 스타일의 곡입니다.
0: Okay. 네.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So this is a crazy like disco pop track that he's going to get ready for us. We have Chubun in the studio and like I said, today he's got a lot of live performances for us, so we're going to be cutting this up a lot. I think he's ready to sing crazy for us.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우와. 아니 이걸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대박. How can he sit there and sing like it's just nothing at all? 저도 락 음악을 좋아하긴 한데 이 방금 크레이지 같은 노래를 들으면 약간 에어스미스 같은.

0: 느낌이 좀
1: 아,
0: 나요.
1: 좀 있나요?
0: 네. 목소리 톤이나 아, 이렇게 그렇죠. 좀 샤우팅 창법이라든지 네. 그런 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1: 감사합니다.
0: So I'm getting Aerosmith vibes with Crazy.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YD YD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방금 들었던 곡이 그 이제 YD YD
1: 디스코나 요런
0: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페르소나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0: 이 페르소나들 안에서 그리고 본인의 그냥 무대 밖에 본인의 모습과도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온 스테이지의 본식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 저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은 형태라
0: 그러면 더 있을까요?
1: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YD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디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데서 살고 있는 저라면이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0: 약간 그런 그러니까 네. 아예 페르소나를 진짜 네. 생각을 하시고
1: 네. 서핑을 매일 겨울에도 서핑하러 가고
0: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오.
1: 그런 약간 페르소나가 있고
0: 오케이 오케이 네.
1: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0: 그런
1: 약간 좀
0: 철없고
1: 어떻게 부연설명 약간 섹시 다이너마이트 같은
0: 좋다 좋다 와 네. Okay, so he has completely different personas, which we can see in his music. And so I was asking, do you feel that your persona on stage and off stage is different? And he's like, yeah, but to be honest, like it's all me because I have like all these different personas in me and I'm just barely being able to take each and every one of them out. And I was like, do you have more? And he's like, oh, yeah. So he's like, so for the YDYD persona, it's like I picture like, you know, myself from like L.A., who goes surfing even in the winter time like a sexy dynamite type of I'm loving it. Okay. So we get a chance to see some
1: 하면 네.
0: 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해외 아티스트도 괜찮아요.
1: 저는 예전부터 레이디 가가와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막 얘기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 좀 더 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요즘은 뭔가 두아리파 랑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브루노 마스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0: Okay, so Lady Gaga is an artist he's constantly said, and it's like grown even more recently. Dua Lipa too, and also like Bruno Mars as well. 자, 이제 특히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해외 아티스트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다른 장르 아티스트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이제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딱 그분들 이름을 들으면 좀 생각나는 장르가 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보은 씨가 만약에 레이디 가가랑 러브콜이 와서 네. 듀엣을 하기로 했어요. 레이디 가가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그런 팝 장르의 본인 목소리를 좀 얹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예 레이디 가가를 더베인이 됐던 YDYD가 됐던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음악 스타일을 좀 가져와서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장르를 한번 탄생시켜보고 싶어요?
1: 새로운 페르소나를 같이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레이디 가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곡마다 페르소나가
0: 많이 달라서
1: 있고 무대마다 너무 멋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뭔가 아 진짜 멋있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거 그리고 뭐 레이디 가가 거 이거를 주로 놔두고 만들기보다는
0: 같이
1: 뭘 하면 또 뭐 되게 희한한 뭔가 나오지 않을까?
0: 레이디 가가는 사실 퍼포먼스도 어마어마한데 그쵸. 만약에 레이디 가가가 나 듀엣을 할 건데 조건 하나가 춤춰야 돼요.
1: 춤춰야죠. 네. 춤 같이 추면 되죠.
0: 이야! 네. 우리 어떻게 짤 만들어서 레이디 가가 태그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Okay, so I asked this to all of our listeners, or to all of our guests. Would you like to bring yourself, so let's say Lady Gaga called you, want to do a song together. Would you want to put yourself on her genre, or would you like her to be on yours, or would you like to create something completely new? He's like, I want to do something completely new, something that we've never done before. And I was like, okay, then what about, you know, because Lady Gaga, you talked about her performances. What if one of her deals of being able to do a song with you is that you have to dance? Would you do? He's like, oh yeah. So I was like, what do we need to do? Do we need to like make a capture of today's interview and like tag Lady Gaga?

0: Like, what do we need to do here to make this happen? 근데 요즘은 사실 진짜 해외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never say never가 진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You can, yeah, we can't say never say never at this point in time. 1부 때부터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은 이 곡을 꼭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곡이 진짜 라이브에 있네요. 우산. 아.
1: 그렇죠. 네.
0: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이 곡은 저한테 괜찮다고 계속 쓰세요. 걸어가라. 네, 라고 이제 저를 위해서 썼는데 어쩌다 보니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감사한 곡이고 이 곡은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팬분들이 같이 노래를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0: 오, 네. 네.
1: 떼창에서 팬분들이 같이 부른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곡 중에 한 곡입니다.
0: Okay.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So a lot of the fans from the first hour was asking if he was going to sing Umbrella live and it looks like he is going to sing it today. And this track is the song that he wrote for himself to kind of just wish himself you know, like a pat on the back that you can keep going one step at a time. And in the end there's a like a background chorus of a lot of people singing in and it's apparently the fans. He was able to get that on the track. So it's a very meaningful track to him as well. 혹시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0: Bravo. I love my job. Okay, Tubman's in the studio and I get a chance to hear artists like this live right next to me. I love my job. Okay, we have Bahar dropping by to say, I am so happy I got to know him today. Amazing lives back to back. 오늘 라이브도 너무 좋은데 보은 씨를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외국인 청취자분이 보내준 메시지 있고요.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채팅에서.
1: 아, 감사합니다.
0: Everybody's kind of singing along in the chat. So we have a lot more questions even though time is ticking by way too fast for today.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We have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we received before the show. 오늘 인터뷰 전에 저희가 청취자 질문을 몇 개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1: 아, 네네.
0: 보은 씨, I need to know what you recently gave to yourself as like a thank you gift or an action that you have done to show that you did well. 방금 들었던 우산을 이어서 최근에 스스로 준 선물이나 가장 만족스러웠던 보상. 나 수고했어 하고 했던 거.
1: 제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앨범을 만들고 있는 게 저한테 지금 계속 선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뭐 되게 뭐 이제 아무래도 독립을 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렇지만 좀 이때까지 같이 만들어 와오던 팀들과 같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요즘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That's so sweet. So he recently started living on his own and is kind of doing everything on his own as well. And so right now he feels like all the songs and everything that he's getting ready for the album that's dropping on the 2nd is pretty much like a gift in general, not just only to himself, but for people who are going to listen to it. But also he's also very thankful that he's still being able to work with everybody he's worked with up until now. Okay, 자. 이거는 정말 페르소나도 많으시고 바쁘신데 청취자분이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나만의 소울푸드 아니면 취미생활 Is there a food that de-stresses you instantly or a hobby?
1: 소울푸드는 그냥 저는 고기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느 고기든 상관없어요?
1: 상관없어요. 저는 okay. 가리지 않아요.
0: Okay, 네. so any type of 고기, any 네. type of meat is it will make him happy. Okay, 그럼 취미는요?
1: 취미는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한 5km씩 요즘은 뛰는데 예전에는 좀 속도를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10km도 뛰고 뭐 마라톤 그 하프도 한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좀 천천히 뛰면서 5km씩 뛰고 있습니다.
0: He runs. He runs 5 kilometers a day. He used to do like half marathons and stuff like that, and he used to like push himself with pace. But these days, he's noticed that just for his health, like slowly running is something that he like. 아 여기 아이 노래 잘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스태미나랑 폐활량이랑 이런 게 다 뛰는 거에서 나왔네.
1: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Okay, so all his stamina and all his like lung and all capacity and everything that has come from running. No wonder. Okay. 저도 이거 좀 궁금한데 청취자분 중에 좀 예리한 걸 보신 것 같아요. 사실 보은 씨를 그냥 인터넷에 찾기만 해도 헤어스타일이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1: 아 맞아요. 되게 신기하죠.
0: 네. 엄청 많아요.
1: 이렇게 어릴 때 스티커에 이렇게 머리 계속 바꿔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머리를 했습니다.
0: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있어요?
1: 아 저는 사실 그 1cm 정도 되는 짧은
0: 버즈컷
1: 전체 되게 네 그런 컷 아니면 엄청 긴 장발 네를 선호하는데 사실 중간 머리가 되게 지겨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두 머리를 되게 좀 좋아하는 한데 너무 극과 극이라.
0: So he says he likes a buzz cut and his long hair, but he hates it when it's like in the middle because it just gets so boring so quickly. And yeah, if you look him up online, he's got a lot of different hair colors and then hair styles. Literally, he's like, yeah, if you just like put a sticker on my face and just change the hair colors, like that's how much I've changed my hair. But yeah, it's either short or long, like either or. He doesn't really like the in-between length in any shape or form. 만약에 오늘 이제 오늘 보실 처음 보신 청취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1: 네.
0: 오늘 처음 이 플레이리스트에 주룩주룩 크레이지 우산 우리가 해놓은 노래들 말고도
1: 네.
0: 아 저를 이제 찾으셨으니까 이 노래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하는 곡 있어요?
1: 이 노래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네요 하는 곡이라면 더베인 노래 중에 Round and Round라는 곡이 있어요.
0: 오케이. Okay.
1: 그 곡이 이제 이 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를 계속 대표하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ound and Round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okay. 좋을 것 같습니다.
0: So for anybody who is falling in love with Apoon today and you want to keep him on your playlist or you know what, I was asking him, what song do we like have to listen to? And he says that from The Vain, before the second album comes out, The Vain's track of Round and Round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he really wants you to try to listen to. He feels that the second album is definitely going to replace this, but for now, he feels that that can kind of represent The Vain and just like him as well. So you have to listen to it if you haven't already. 이것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다음 앨범 이런 얘기도 이제 많기는 한데 네. 우리가 7월 2일 날 어차피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은요. 공연, 페스티벌, 콘서트 등등 네. 뭐가 있어요?
1: 아무래도 이제 발매가 되고 난 뒤에 7월 25일에 앨범에 13곡이 수록되는데 그 13곡을 들어볼 수 있는 쇼케이스를 열 거고요. 그리고 그 쇼케이스 전에 이제 발매 전에도 계속해서 클럽 공연들이 조금 있어서 클럽 공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Okay, so we got a lot of shows to look forward to. Okay, so the album comes out on the 2nd of July, but on the 25th, there's 13 songs on the album, which is rare these days. There's 13 songs on the album, and he's actually going to be having a showcase for the second album, which he's going to show all the songs off of the album, so that's something you need to look forward to. But leading up to the release of the album next month, through pretty much the remainder of this month, there's going to be a few club performances that he's going to be doing as well, so you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that.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그냥 SNS를 다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거기 올라오는 소식들 그냥 계속 보면 되는 거죠?
1: 네. 그 팔로우만 해놓으시면 제가 계속 친히 이제 입 앞에까지 먹어 이렇게
0: 알려줄 거예요? Okay. So he says that, yeah, I was like, so we pretty much just need to follow all of your socials, and then he's like, yeah, I'm literally gonna like spoon feed you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come to my shows. 보은 씨, 저 진짜 인사하고 싶진 않는데 우리 한 시간이 벌써
1: 진짜요?
0: 끝나가고 있어요.
1: 그러네요.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그죠? 네. 보은 씨 오늘 어땠어요?
1: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 아리랑 방송국 자체에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와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라디오 하고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뭐 또 빨리 봐야 되겠네요?
1: 저 앨범 나오면 또 한번 얼른 드릴게요.
0: He said he had a lot of fun. It's been a minute since he's actually come back to Arirang as a broadcasting system. And so he says he was great to come back today and he loved being on the show. And I was like, I hope I can see you soon. He's like, yeah, definitely the album is coming out next month. So we're going to have to work something out here. But as we say goodbye, we do have to listen to his track of 나는 나비, A Flying Butterfly as our last track for today.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1: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우리는 또 빨리 봐요.
1: 네, 곧 봐요.
0: Bye!
1: Bye!

0: Rock and roll! Rock and roll, everybody! That was 못아핀 꽃한송이, A Flower Yet to Bloom by Park Eun-hye of the band Pentacle. 은혜님 모친 거 환영합니다! 와,
1: 감사합니다.
0: What a song! Wow!
1: Wow.
0: 덥죠?
1: 아, 네, 덥습니다. 여기 화보르네요.
0: Well, the studio is heating up for sure. Oh my goodness!
1: Oh, yeah.
0: 아니,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How do you sing like that? 아니, 분명히 방금 전에 저랑 되게 수줍게 막 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다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시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You know, we were just chit-chatting just before the song and she was just being, oh, how are you and everything? And suddenly, this energy is just coming out from her. Incredible. 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1: 아,
0: 진심으로.
1: 감사합니다.
0: Welcome to the archive.
1: Thank you.
0: 자, 저희가 이 코너가 사실은 그 더 리허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사실 노래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맞습니다.
0: You know, singing live at a radio show is very, very challenging. And let's be honest, it really is. So what we want our special guest to feel is to use this more as a rehearsal opportunity. 뭔가 리허설처럼 생각을 하고 조금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지금 무슨 대전 무슨 가요 큰 무대를 하는 느낌이어서 그냥 이름을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빅스테이 연말 무대 시상식 같은 느낌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1: 영광입니다.
0: But it's not feeling like rehearsal. It feels like an year-end award festival right now. 하지만 진짜 마음 편히 오늘 리허설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오늘 준비해 주신 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We have many songs prepared for you today.
1: Yeah, yeah. 제 다음으로 또 들려드릴 곡은 저희 펜타클, 저희 밴드 펜타클의 첫 싱글인 데뷔곡 Shame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0: The second track that she brought in for us, everybody, is the debut title track called Shame by her band Pentacle. 은혜 is here today as a solo artist, but she is definitely the frontman of the band Pentacle, and this is their debut single. A powerful tune. 저도 이거 보고 좀 반했어요.
1: 정말요?
0: 사실 그거 보고 제가 연락드린 거긴 합니다. Yeah. When I checked the song, I fell in love, and that's why I decided to invite her into the studio. 자, 이 곡에 그 청취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죠.
1: 아, 이 곡은 일단 되게 락킹한 사운드와 그리고 또 락킹하게 꽂는 보컬의 표현력과 어떤 그런 가창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더 이런 곡을 좀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뭔가 시원한 사이다를 날려드리고 싶은 그런 뭔가 바람이 또 담긴 곡이에요. 또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어쿠스틱 버전으로 준비를 해와서 뭔가 더 재미나게 뭔가 다른 요소로 또 쉐임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Awesome. She just mentioned that today she specially prepared an acoustic version for the rock tune Shame by the band Pentacle. She says the listening point on this song is the dynamics, not only of the instruments, but also of her voice on the track. And also, she wants to dedicate this track to all the people who are feeling a little bit frustrated today. This will work as a cider, as a soda pop for you. 리허설 바로 가볼까요, 저희 한번?
1: 네, let's go.
0: All right, she's ready for this. Here it goes. Shame by Pentacle.

0: 저 지금 농담 아니라 지금 패스티벌 와 있는 것 같아요.
1: 오, 감사합니다.
0: Oh my goodness, everybody. That was Shame by 박은혜 of Pentacle. What a song.
1: Oh, what a song.
0: Acoustic version is incredible. 뭔가 진짜 좀 약간 에드시런 같았어요, 지금.
1: 오, 그런 칭찬을.
0: It gave me the Ed Sheeran vibe. Oh my wow. goodness. 은혜님, 그냥 말 그만하고 노래만 할까요, 오늘? 오늘 이거 한 세 번씩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리허설. I just want to stop with the interview. Maybe we could just have her sing, like, you know, repetitively with these incredible tracks. 아니, 너무 멋있고, 일단.
1: 네.
0: 아니, 그 목소리가, 아니, 물론 예전에도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 컴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1: 어머.
0: 아니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어폰을 벗었어요, 심지어.
1: 어머머머.
0: 이게 지금 저희가 믹싱으로 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컴프가 걸려 있는 건가. 근데 진짜 플랫하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1: 아, 또 이 음향을 너무 좀 잘 잡아주셔가지고.
0: 감독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ou know, like her voice just feels so well compressed. The dynamics is like they're incredible. But our engineering team and Une also here, they're doing a fantastic job in balancing out the instrumental and the voice.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지금 두 곡 벌써 들었는데 꽤나 락킹한 곡들이었잖아요.
1: 네.
0: We have listened to two of these, you know, rocking vibe of a track. That was 못다 핀 꽃 한 송이의 Flower Yet to Bloom and then Shame by 박은혜. 다음 거는 살짝 더 톤 다운된 느낌이던데. 조금 더
1: 맞아요.
0: 섹시한 느낌으로.
1: 오.
0: 그렇죠.
1: 섹시. 아, 섹시한가? 약간 조금 감성적인 네. 노래를 들고 오긴 했는데 네. 제 목소리가 조금 섹시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okay. 같기도 해요.
0: She 네. So she prepared a very emotional track next. 어떤 곡이죠?
1: 아, 다음으로는 제가 카더가든님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라는 곡으로 커버곡으로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0: Oh, okay, the next track is going to be a cover track, everyone. Originally by Cardigan, there is a track called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My Whole World. 혹시 이 곡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1: 일단 이 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0: 네.
1: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깊이 잠잠히 생각하면서 흘러내는 그런 노래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이런 락킹한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잔잔한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0: 오,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아니, 인터뷰를 굉장히 잘하네요.
1: 감사합니다.
0: 답변들이 훅훅훅 나와주고 있습니다. She has prepared a very much of a relaxed kind of laid-back track this time because although she loves rock music, she really enjoys listening to a little bit more of a laid-back music too. And also she wants to pinpoint out on the lyrics saying, you know, having a deep dive into somebody you love, that romantic relationship. She loved the lyrics and she would love to sing out this song for us today. 어떻게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1: 아, 바로
0: 괜찮으실까요?
1: 가시죠.
0: 네. 너무나도 준비된 게스트입니다, 오늘. She's like, "Oh, let's get to it right away." Okay. I guess she is ready, right? Here goes. 박은혜 singing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My Whole World.
1: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이걸 틀어 주세요.
0: All right, sounds good. 이게 this is the charm of the rehearsal. Exactly. We are ready to go.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1: 네, let's go.
0: All right.

0: And there it was, everybody. Woo!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My Whole World by 박은혜. What a beautiful cover, right? Wow.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Wow, wow. We have a Steven saying number one. Wow. Wendy going well. People sending in lovely, lovely emojis. Yana says the rehearsal is exactly for this charm. Johan just cut the translation, which is good. Let her sing more. 저보고 그냥 그 통역 그만하고 노래만 시키시면 안 되냐겠냐고. 노래만 부탁드리면 안 되겠냐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Nick Archer says, ah, that voice is consistent. Great. 목소리가 곡 들마다 다 이렇게 한결같이 쫙 잘 이어지고 있다고.
1: 너무 감사합니다.
0: 멋진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 곡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매력이 드러나네요.
1: 정말요?
0: 확실히.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사실은 은혜님 락킹한 것밖에 못 들어본 것 같아서.
1: 대부분 그쵸.
0: 네. 네. 새로 들어오는데 좀 완전히 좀 새로운 OST 이런 것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도 들고.
1: 기대하겠습니다.
0: 네, 많은 드라마 프로듀서님들 저희 은혜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Her voice was the OST soundtracks for K-dramas too. I can definitely tell. 자, 괜찮으신가요 지금 컨디션?
1: 너무 좋습니다.
0: She's killing it. She's saying she's feeling great and sound in the studio today.
1: Yeah.
0: 자, 오늘 방금 것도 커버였는데 네. 커버곡을 또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0: 이 선곡이 제가 받고 나서 네. 이게 맞나? 싶었어요. 전혀 상상치 못한 선곡이어가지고.
1: 그쵸. 네. 네. 오늘 셀리와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네. 그런 곡인데 바로 이제 인어공주의 가장 대표적인 OST죠. 다니엘님의 저것으로 네입니다. 네, 이 노래를 제가 또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아. 제가 또 공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직까지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중에서 이 노래를 정말 가장 좋아하는데 뭔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께 대중들에게 좀 보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한 번은 보여드리기도 싶기도 했고, 네,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네.
0: 아, 솔직하십니다. 네. The next track that she prepared for us is totally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songs that she'll be singing for us today. And she has already sung for us. And that is the main OST soundtrack of Little Mermaid, everyone. It's called 저곳으로 Part of Your World, originally by Danielle. She says she wanted to showcase a totally different charm, something that she has not shown before, and she really wanted to sing this song because she's a huge fan of Little Mermaid.
1: 최애 공주가 그럼 인어공주인가요? 뜬금없긴 하지만. 최애 공주는 네. 사실 겨울왕국의 엘사긴 한데
0: 엘사.
1: 네.
0: 그럼 이거 끝나고 레딧고 한번 또 해주시면
1: 네 저는 가능합니다.
0: Okay. She says her favorite princess is indeed Elsa. Yeah. But for today she is going to take us to her world singing this wonderful OST for Little Mermaid. 이게 그 I wanna go where the people are 이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Okay everybody 제가 망쳐놨으니까
1: 무슨 말씀이세요?
0: 지금부터 이제 즐겁게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1: 네 갑시다.
0: Alright everybody she's ready to blow our minds away with this orchestral piece everyone coming from 박은혜 the cover of Part of Your World 저곳으로

0: can't breathe. 숙면식을. Oh my goodness, everybody. What? That was a... That was straight out of a musical, wasn't it? 방금 진짜 뮤지컬 봤어요, 저희.
1: 와, 좀 공주 같았나요?
0: 어, 완전. 진짜로. 저 아리랑 공주 하시죠. 오늘부터 아리랑 정식 공주를 저 임명하겠습니다.
1: 오, 와. 감사합니다.
0: True Arirang Princess, everybody. That was Part of Your World by Park. 아니, 오늘 거의 지금 무슨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It feels like we're on a roller coaster ride. Oh my goodness. 댓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들 말이 안 된다고. Everyone's saying this does not make sense. Jake님께서는 oh, I cried.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웬디님께서는 The Disney Kid and Me is so happy. 내 안에 그 디즈니 키즈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다.
1: 어머어머 너무 영광이에요.
0: 사실 저희가 그 D사의 애니메이션들을 아이들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1: 아,
0: 우리 모두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네. 최공주와 왕자들을
1: 네 맞습니다.
0: 끌어내는 순간이 아니었나.
1: 완전 살고 있죠.
0: 아. 네. you know, the Disney kids, we all have that little child inside of us, and she just summoned all of our little insecure children crying in the core, at the core of your hearts. Jenny님께서 귀가 호강하네요 라고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Saying our ears are definitely being blessed. I agree 100%. 이 D사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협업으로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럴 때 간혹 가다가 그 객원 가수로 되게 많이를 부르시는데. 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제발 네,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yeah. 봐주시면
0: Any
1: 감사하겠습니다.
0: Any of these film music orchestral concerts, if you can reach out to 은혜, this is what you'll get. 이 리허설인데도 이 정도면
1: 아,
0: 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진짜로.
1: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0: 자, 오늘 이렇게 하면 진짜 칭찬만 하다가 방송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마지막 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다음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인데
1: 마지막 곡이니만큼 네. 제목도 뜨거운 안녕입니다.
0: 아.
1: 네, 뜨거운 안녕 여러분들 다들 익히 잘 아시는 곡일 텐데 저희가 대학가요제 프로그램에서 펜타클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라운드를 진행했었던 걸 그대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를 너무 감사히 생각하면서 또 뜨겁게 안녕을 보내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0: Okay, the final track that she prepared for us today is Passionate Goodbye, originally by Toy, everybody. And this was it's a version, the Pentacle, the band's version, in which they competed in this one college music festival. And they had a really great evaluation on this song. And she says this would be a perfect finale to today's rehearsals concert. 자, 저도 너무 사랑하는 곡이고 은혜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 신납니다, 진짜.
1: 와우.
0: 네, 물 한잔 하시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뜨거운 안녕이니까 진짜로 불태워주셔야 되거든요.
1: 네. 한번 중화를 좀 시켜주고
0: 네.
1: 그럼 앉아있지만 뜨겁게 즐겁게 한번 즐겨볼까요?
0: Okay. She's like, although we're sitting down right now, let's bring in this passionate goodbye. 준비되셨을까요?
1: 네, 뜨거운 안녕.
0: All right, the final tune for today's close-up rehearsal show, everybody. Here goes 뜨거운 안녕, passionate goodbye by 박은혜 of Pentacle.

0: Yes, everyone, that was the rehearsal concert by Park Geun-hye of Pentacle 5 songs, everyone. Starting off at 못다핀 꽃 한 송이의 Flower Yet to Bloom, Shame, and then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My Whole World, 저곳으로 Part of Your World, and finally, 뜨거운 안녕, Passionate Goodbye.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콘서트 하셨네요.
1: 정말요? 아, 다행이네요.
0: That felt like a concert. 자, 이제 조금 편하게 얘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1: 네, 이제야. 아, 긴장했죠, 그럼? 아,
0: 지금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already headbanging, headbanging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웬디님께서는 Oh, I can imagine her doing a duet with 태연. 태연 선배님이랑 듀엣하는 게 그려진다.
1: 어머, 정말요?
0: 라고 하시네요.
1: 태연 선배님? 태연 선배님?
0: She's like, oh, 태연? Of course, 태연 선배님. Steven says epic. Epic이라고 하시네요. 웅장하다.
1: 오,
0: 엄청나게.
1: Epic.
0: 근데 저도 이렇게 은혜님 노래 듣다 보면은 epic이라는 단어가 제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시네마틱한 음악 이런 거 들을 때 epic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간스지 뭐 음악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1: 와우.
0: 뭔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확 휘어잡는 어떤 아우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Wow.
0: She has that aura and stage presence in which she really kind of changes the overall tone of the stage.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혜님, 저희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됐죠?
1: 저희요? 저희야.
0: 저희가 사실 초면은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죠.
0: It's not our first time meeting today, everybody. Yeah.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1: 네.
0: 제 기억에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4년? 4년?
1: 네, 한 4, 5년 정말 4년, 그 정도 된 것
0: right?
1: 같습니다.
0: We first met about 4 or 5 years ago. 그때도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인상에 되게 깊이 박혀있었고 나중에 막 TV 프로그램 나가시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멋지게 펜타클이라는 밴드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때다. 빨리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시게 된 겁니다.
1: 아, 진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그 초청해 주셨을 때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0: We met a long time ago, about 4 or 5 years ago, and she was like, she felt grateful that I DM'd her saying, please come on the show. And she was like, oh, he did not forget about me. But even 4 or 5 years ago, she was such a fantastic singer.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0: 저도 잘 지냈답니다.
1: 네.
0: 자,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후딱 빠르게 중요한 질문을 쫙 던져볼게요.
1: 네.
0: 은혜님, 그 펜타클이라는 밴드를 만나게 되셨잖아요.
1: 네.
0: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
1: 과정. 아, 사실 저희 멤버들은 다 제가 지금 재학 중인 서경대학교,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멤버들은 다 동기고 후배인데 처음에는 밴드를 같이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제 같이 실습 들으면서 같이 밴드란다. 그 합주하면서 그냥 친해지고 너는 음악 취향이 그렇구나 알겠어 이러고 말았는데 사실 이 펜타클이라는 밴드가 보컬이 포함된 밴드가 아니라 그냥 연주 밴드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연주곡만 하는 연주 밴드였는데 갑자기 그 원래 펜타클의 수장님이 살짝 방향을 틀어서 보컬이 있는 곡을 해보자. 그래서 보컬곡을 만들어서 그날그날마다 어울리는 보컬들을 섭외해서 개건 보컬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개건 보컬로 참여를 같이 해서 그 곡을 가지고 한강대학가요제를 나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대상을 수상받고 멤버들은 이제 만장일치로 저를 정식 보컬로 임명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0: 아, 그때 내가 밴드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이 타이밍이 아쉽습니다. Okay, the story behind their band, Pentacle, everyone. So basically, the band itself is formed of students of the same college, 서경대학교, 서경 University. This band was originally an instrumental band, everyone. And suddenly, the leader of the band decided to take a different turn, write music for vocals. And at the time, they were making songs, and they would invite featuring artists in the school. But at this one point, they invited 은혜, and they decided to also take part in 한강, Han River College Music Festival, or competition, and they won the Grand Award. And ever since, she became the frontman of the band. And I'm like, why did I not make a band before? I should have definitely have her as a frontman of the band. 근데 진짜로 락킹한 게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1: 아, 정말요?
0: Yeah.
1: 락, 락에 약간 아, 근데 락한 게 조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또 밴드를 하셨었습니다.
0: 아, 진짜?
1: 네, 저희 아버지 스타일도 엄청 저보다 훨씬 더 락킹하세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DNA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0: 뭐 네.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죠.
1: 네.
0: 어딘가 뭐 8번 척추 이런데, 그렇죠?
1: 네.
0: she's like her father is actually a bandman. He was in a band a long time ago, and he was much more of a rock and roll kind of person. And she's saying maybe that's why she had that rock DNA hidden somewhere in her body.
1: Yeah.
0: 지금은서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 예전에 은혜님 곡을 쓸 기회가 한 번 있어가지고.
1: 봤죠.
0: 그때 제가 썼던 곡도 좀 락킹했던 걸로 기억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때 듣고 아. 이런 느낌의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게 아직도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1: 오!
0: 네. I once had a chance to write a song for a long time ago for a different purpose, but at the same time, at the time, I decided to go for a rock vibe too, and it's still in my computer.
1: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Anywho, 지금 저희 사적인 얘기는 다 끝날 테니까.
1: 아, 네.
0: 그 밴드 활동은 어때요, 요즘에? 오늘 펜타클을 네.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밴드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맞습니다. 저희 밴드는 펜타클이라는 이름의 밴드고요. 먼저 펜타클이라는 뜻은 다섯 개의 별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은 단어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멤버가 다섯 명이고요. 혼성 그룹으로 저 혼자 홍일점으로 여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0: Okay. 네. She's telling us a little bit about her band Pentacle, everybody. It stands really for the meaning of five stars clustered together, gathering together, and it is a co-ed group, and she is the only female member of the band. 그 어때요? 팀워크 이런 게? 그러니까 밴드가 사실
1: 네.
0: 쉽지 않죠.
1: 맞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0: 특히나 음악적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각자 맡은 악기의 전문가들이고
1: 네.
0: 각자 표현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다를 테고 팀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작업할 때.
1: 일단은 제가 혼자 여자라서 좀 어화둥둥 공주님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네. 했지만 호영호재하면서
0: 네.
1: 네,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네, 저를 그냥 생물학적 여자로만 인정을 해주고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그런 팀워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는 또 너무 팀원들에게 감사한 게 저의 보컬 스타일에 좀 많이 맞춰주고 있어요. 편곡이나 뭐 작사, 작곡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저에게 맞춰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들 대체적으로 순해서 뭔가 아직까지는 밴드 안에서 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그냥 저희 팀 내 프로듀서 역할이 드럼
0: 네.
1: 포지션에 있는 오빠인데 오빠가 굉장히 그 약간 센스도 좋고 편곡도 굉장히 잘해서 우리가 그냥 일단은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0: 오케이. Okay,
1: okay. 네.
0: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짜 약간 중심축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1: 네.
0: 그냥 잘 따라가고 있다.
1: 맞습니다.
0: Okidoki. She is saying at first when she became a part of the band, she just jokingly thought, you know, they will treat her as a princess, you know, be super nice and everything. But guess what? There's like no zero kind of gender boundaries. You're just like good buddies all together right yeah. now. And she's also saying in terms of musical directions and all that, the core is kind of led by the drummer who is the producer of the team. And because they have such a very well-defined spine, the team is very healthy and they did not really have any troubles or big fights yet, which is like very good news.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펜타클 밴드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뭐또 준비된 앨범 또는 네. 활동 이런 게 있을까요?
1: 아 일단 저희가 작년에 저희 펜타클 데뷔 첫 싱글 앨범으로 쉐임을 발매를 했었고 이번에도 여름이나 가을 시즌쯤으로 저희가 음원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 What?
1: 저희의 새로운 곡과 모습을 또 되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로도 저희가 다른 여러 곡들을 또 저희 펜타클의 색깔로 편곡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금 활동들과 또 앞으로 다가올 활동들까지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She has just mentioned that they debuted with a track called Shame, by the way, as a fire track. You gotta go check it out, everybody. But they're also preparing for a new album that is set to drop during the summer, fall, autumn season, everybody. And on top of that, they are currently uploading many, many videos, kind of bringing out a whole new kind of rendition and an interpretation of already existing songs. And they're currently available through their social media. So please go ahead, follow Eunhye right here and Pentacle through their social media and enjoy all the lovely content that they are uploading very frequently. 요즘에 곡 진짜 많이 올라오시던데 커버 영상도 그렇고.
1: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좀 사전에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She's trying her best to showcase many different sides of her musicality through all these social contents. 그런 의미에서 인스타그램 주소 한번 알려주시죠. What's your IG account?
1: My ID is grace.underbar.hye.
0: Okay. grace.underbar.hye.
1: Yeah.
0: Grace He.
1: Oh, yeah, right.
0: Got it. So yeah. Everybody go ahead and follow her right now. Mm-hmm. 자, 오늘 노래 너무, 너무 많이 잘 준비해주시고 들려주셔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1: 아, 벌써.
0: Time is up, everybody. 진짜 짧죠?
1: 너무 짧네요.
0: 그 뜻은 다음번에 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1: 어? 정말이시죠?
0: 정말입니다. The interview was real short, but that means we have to get her back on the show very, very soon, right? 저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말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를 봐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정말 또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이곳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Yay, that was Eunhye saying thank you so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e studio at the Archive today. And also thank you to all the listeners for tuning in, listening to her performance. And she said, because Johan said he'll be inviting me back into the studio, please look forward to my next appearance here at the Archive.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직접 선곡해 주신 Starry Night by 5050입니다. Yeah. 이 곡 마무리로 지으면서 저희 하나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빠이빠이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Sounds good? 할 수 있죠?
1: Yeah,
0: one, two, three, bye-bye. Okay?
1: Yeah, one, two, three, bye-bye.
0: Okay, okay, okay. Sounds good.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eung, writer A-John, and your DJ Johan Lee. And of course, today with our perfect special guest, Park Eunhye of Pentacle. We'll see you tomorrow at 4 p.m. KST. One, two, three, bye-bye! Bye-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ance.
1: Welcome back. It's time for us to kick off the second hour. The me segment is going to be me chew up that me'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So, about tonight's guest, he's a true all-rounder who shines in producing, dancing, singing, and visuals. We're joined by Yorch from POW. 오늘 나오신 분이죠. 프로듀싱, 댄스, 보컬, 비주얼 모두 다재다능한 육각형 아티스트 POW의 요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POW의 리더 요치입니다.
1: Yay! I'm the leader of POW. I go by the name of Yorch. 아니,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멘트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둘 다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죠?
2: 네.
1: So there's a comment that we both were curious what that meant. And that comes from March_Yorch says 볼지빵 해주세요.
2: 아.
1: 그러니까 이게 볼지빵이 혹시 뭔지 아시는...
2: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많이 들었는데 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1: I mean, I heard it numerous times in the past, but I still have no idea what 볼지빵 is according to Yorch.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볼지빵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you guys know the definition of what a 볼지빵 is, please enlighten us through YouTube.
2: 볼지빵.
1: 예, 볼지빵입니다. 자, 어제거나 나오신 지 조금 됐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간단하게 요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Could you introduce a bit about yourself, please?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웨의 지금 리더 맡고 있는 요치입니다. 그리고 파웨의 또 맏형이고
1: 네.
2: 그리고 저는 태국인입니다.
1: Alright, I'm from Thailand. I'm the oldest member of POW, and I'm also the leader of the group. And you recently made your official debut as a soloist too. We're gonna dive into that later. Anyway, for the people who might be unfamiliar with his presence in the industry, he was born on April 11th, 2002 in Thailand. His MBTI is ENFP, and he's currently the leader of POW, and he's also known for his impressive producing, dancing, and vocal skills. 자, 이제 솔로 앨범을 낸 요치 씨는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요치 씨가 누군지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생년월일입니다. 태어난 해는 2002년 4월 11일. 국적은 태국. MBTI는 ENFP. 현재 파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리더를 맡고 있고요. 프로듀싱 실력과 댄서, 보컬 실력 정말 좋은 멤버입니다. 자, 어쨌거나 태국에서부터 활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는데 이제 배우도 하시고 모델도 하시다가 이제 K-POP 음악에 하고 싶어서 연기를 그만두고 한국에 오셨는데 태국에서도 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So, did you always go by the stage name of Yorch even back when you were still in Thailand as an actor?
2: 사실 똑같아요.
1: 네.
2: 활동 이름도 요시인데
1: 네.
2: 근데 여기 한국 발음을 좀 약간 요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요치 이렇게 됐어요. 사실 아. 그냥 똑같은데
1: Okay, 네. okay. So it has always been Yorch. What's the correct pronunciation then? 그러면 맞는 발음이 뭔가요?
2: 이게 네. 영어 발음하면 그냥 요시인데
1: Yorch, yes.
2: 근데 태국 발음이 약간 Yot.
1: Yot?
2: 네.
1: Oh, okay. 맞아요. So it's a proper way of pronouncing his stage name. Yot?
2: 네.
1: Yot it is. Wait, so would you like me to stick to Yot from now on or Yochi? What do you want to be called by?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2: 사실 둘 다도 상관없어요.
1: Okay.
2: 뭐 지금 Yoshi도 귀엽고 발음도 약간 okay. 귀여워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1: Alright, so he said, I don't mind because being called Yochi sounds kind of cute too. So stick to whatever you feel like sticking to.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이제 혼자니까 좀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이제 아무래도 배우였다가 가수를 해야겠다 해서 한국에 넘어왔어요.
2: 네.
1: 넘어왔을 때 좀 힘든 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So making a transition from an actor to a singer-songwriter, that's already a huge decision to make in a person's life. But coming to Korea and starting a new life, wasn't it hard for you at the beginning?
2: 저는 조금 대중교통 타는 거?
1: 아, okay.
2: 그거 저한테 엄청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1: 어렵죠.
2: 맞아요. 그 약간 한국 그 지하철 있잖아요. 와, 그거 너무 복잡하고
1: 진짜.
2: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탈 때마다 다 그거죠.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1: 아, 오케이.
2: 너무 막 여기 타고 갑자기 어, 난 왜 여기 왔지? 막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런 경험.
1: Okay, well, thank you. So he said, getting used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was the hardest part for me when I first moved to South Korea. For example, if you take a look at the map of subway system in Seoul, it's just so complicated. And I always get lost whenever I'm trying to go on one of them. 자, 그렇다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So who helped you to the most to adapt to Korean culture?
2: 저는 아마 그 파오 멤버인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제가 막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바로 설명해 주고 그리고 막 우리 해외 있잖아요. 그 파오 막 해외 할 때는 다 막 얘기하다가
1: 네.
2: 여친 형 이해했어요?
1: 아.
2: 막 이렇게 해주고
1: 되게 나이스하다 진짜.
2: 맞아요. 그래서 제 한국어도 조금씩 제가 늙은 것 같아서.
1: 아니 근데 진짜 한국말 잘해요.
2: 감사합니다.
1: 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진짜로 매번 볼 때마다. So Pao, York said, of course the members of Pao helped me the most to for me to adapt into Korean life.

0: life. For example, when I see something that I don't know what that is, they're always there to ask me the question whether I know about it or not. And if I don't, they always teach me what that is.
1: 자, 그리고 유치 씨, 혼자가 아닙니다. 마치 유치 님이 한국 사람도 어렵다.
0: And subway system is hard, even hard for even for the Koreans too.
1: 맞아요, 너무 어렵죠. 자,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그럼 가장 놀랐던 점은 뭐예요?
0: So, what was the biggest cultural difference or surprise you experienced after coming to Korea?
2: 아마 그 식사 예절?
0: 응?
2: 그거 있잖아요. 막 높은 사람이랑 같이 밥 먹을 때.
0: 아...
2: 그 태국은 막 만약에 높은 사람이 뭐를 네. 따주시면은 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이거 하고 네. 이렇게도 해야 되고
0: 맞아요.
2: 가슴 이렇게도 해야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많아가지고
0: 맞아요. Okay, so the table manner is what gave me the cultural shock is because it was really different from the culture that I'm from. For example, there's just so many ways even to receive water from older people. Anyway, thank you so much.
1: 자, 어쨌거나 이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만큼 지금 가수 활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0: So how has your experience as an actor helped you in your career as a singer and performer today?
2: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네. 스태프 분들이랑 어떻게 합을 좀 맞추는지 뭔가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2: 그리고 배우였으니까 네. 제가 무대에 있을 때 표정이 어떻게 쓰는지도 많이 알고 같아요.
0: Okay. So I was already used to working with the staff members, so that kind of came in handy when I began my career as an idol in South Korea. And as an actor, as a person who used to be an actor, I kind of know what kind of face to make when I'm on stage.
1: 자, 그렇다면 이제 유치 씨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What's your goal as Yorch or Young?
2: 제 꿈은 아마 약간 Song of the Year 막 그런 상을 받아보고 싶어요.
0: Okay.
2: 받고 싶어요.
0: Okay.
2: So 차트도 약간 오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꿈도 있어요.
0: Okay, so first thing is to hit the top of the chart, music chart, and the second one is to win an award. For example, like Song of the Year. Well, he's gonna get there, I'm pretty sure.
1: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싱글 앨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Blow Your Mind죠?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Blow Your Mind은 누군가에게 강에 끌리는 순간 찾아오는 설렘과 혼란을 담은 곡인데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곡입니다.
0: Okay, so it mainly expresses the flattery and chaotic emotion after you start to fall in love with someone that you encounter in your life. And what I thought was really interesting about the song was the featuring artist.
1: 제 개인적으로 피처링 아티스트들을 보고서 이렇게 됐는데
2: 네.
1: 아니 작업의 비하인드를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0: Could you share us more behind the scenes stories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the song?
2: 아, 네. 사실 제가 이 곡을 네. 원래 막 피처링 그런 생각은 네. 없었어요.
0: 네.
2: 그냥 혼자 다 부렸는데
1: 진짜
2: 뭔가 부족해요. 약간 아, 뭔가 조금 더 소리가 제 톤에 조금 착하고 막 네. 그런 톤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톤만 들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랑 얘기하고 아 뭔가 CK 네. 형이랑 막 브라이언 CS 형이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랑 얘기하고 회사도 막 그럼 또 생각해볼게 얘기해볼게 그래서 그쪽도 뭐 감사하게도 다 약간 오케이 해주셔서 이렇게 피처링하게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노래가 듣자마자 와 미쳤다 이런 느낌이 빡 드니까 진짜 좋았거든요.
0: So he said, I was originally planning to do this all by myself, but later, after I finished making this song, I was kind of worried if the song is going to end up sounding a little boring just having one artist in it. So I consulted with the staffs of my record label and told them that we should add two artists, CK and Brian Chase, to make the song a little more colorful. So how did you like the result then?
1: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2: 저는 엄청 마음에 들었죠.
0: Okay, I was really satisfied.
2: 딱 그 CK 형이랑 Brian Chase 형이 녹음하고 나서 그 파일 녹음 파일 보내주셨어요.
1: 네.
2: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유치 씨가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2: 네.
1: CK 이 인물은 이미 너무 유명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브라이언 체이스 like,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So CK, I mean obviously he's one of the most famous figures in the Korean hip-hop industry. So I assume most of the people would already know about his presence in the industry. But Brian Chase, how did you even know about him?
2: 사실 저 그냥 막 다양한 노래 좋아하니까 그냥 여러 아티스트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체이스 형도 목소리가 되게
1: 너무 좋잖아요.
2: 너무 좋고 뭔가 약간 유니크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막 와 브랜치스 형이 이 노래 들어가면 진짜 좋다.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1: Okay. 네. Alright, so he said, I first came across to the name Brian Chase while I was searching through new music to listen to, and his song caught my ears is because of how unique his voice sounded in the first place. Well, glad you invited him over to your show. It came out amazing.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크레딧을 보고 뭐? 네. like as I was going through the credit of the song as I would normally do before inviting a guest this name caught my eyes I mean of course CK and Brian Chase was enough to surprise me but when I saw this name I was like what? Diplo?
2: 네
1: How did this happen? 어떻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2: 사실 저도 엄청 네. 놀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1: 네
2: 사실 이 노래 데모가 있었어요. 그때 락기데이 님이 불렀던 그 데모가 있었는데
1: 에.
2: 그때 니플로 님이 프로듀싱 해주신 건 뭔지 몰랐어요.
1: 에.
2: 처음에는
1: 아~
2: 그냥 딱 한 번만 듣고 와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나 진짜 하고 싶다 에. 이렇게 회사한테 얘기했어요.
1: 아~ Alright, so 에. as he was going through the list of drafts versions of the demo songs, he first thought this song to be really good without even knowing it was produced by Diplo. And later on, he later found out that it was by him.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Diplo라는 걸 알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after realizing that the song was produced by Diplo?
2: 저는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요. 와, 진짜로? 이렇게 네. 생각했어요.
1: 네.
2: 왜냐면 저도 Diplo 엄청 좋아하고 네. 어떤 노래 다 들어봤는데 네. 뭐 이렇게 직접 프로듀싱 해준 거 너무 꿈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1: Alright, I felt like it was kind of like a dream come true moment for me, and I was literally shocked because I grew up listening to many of Diplo's songs.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 노래를 갖다가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What do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song?
2: 네 이번 곡에 들었을 때
1: 네.
2: 이 곡은 약간 밤에 약간 새벽 때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서 약간 여러분 뭔가 그런 외로움 힘든 외로운 밤에 제가 이 노래가 친구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마음도 따뜻합니다. So he said, this song is exceptionally good when it's heard during the evening or during the dawn, and it's going to be able to console your lonely hearts.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뮤직비디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What kind of story did you want to convey through the music video?
2: 네. 그 비디오가 네. 뮤직비디오는 약간 어떤 장소가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장소에서 완전 안전하지만 근데 안에서는 좀 지루하고 심심하고 사랑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근데 밖에서는 사랑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파워들이 밖에서 있는데 재밌는 것들이 또 안에 다 있는데 근데 너무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1: 오케이.
2: 만약에 나가면
1: 아, 오케이.
2: 그래서 브라이언 체이스랑 그 CK님이 약간 악마랑 천사 같은 역할이에요.
1: 아, 오케이. I get it.
2: 네, black and white 그 옷 있잖아요. 네. 네.
1: All right. It's all about George risking his life after spending plenty of time being stuck in a place where he's feeling safe but bored at the same time, searching for something stimulating and enjoyable. And CK and Brian Chase acts as an angel and a devil inside the music video. Well,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a song. 자, 이제 노래 하나 들어볼 건데요.
2: 네.
1: 근데 이것도 좀 좀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2: 네네.
1: 솔로 버전이고
0: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하신다고요. So it's a solo version and you're going to play that acoustic guitar for us.
2: 맞습니다.
0: So how do you compare this solo version to the original song? 이 노래는 오리지널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일단은 오리지널은 조금 브라이언 체즈랑 그 시케님이 들어가지고 조금 다른 분위기하고 조금 더 약간 힙한 느낌? 근데 만약에 솔로는 제 목소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니까 조금 약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느낌.
0: 아, okay. So if you listen to the original, you're going to be able to tell that it's much more of a colorful and hip version compared to this version due to with the help of CK and Brian Chase. But for this one, you're going to be able to enjoy this song in a comfortable manner because I'm the only one who's going to be performing it. 자, 그렇다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give you some time to prepare.
2: Yep.
0: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 씨가 Blow Your Mind solo version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감상평 많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o guys, to all the listeners, you might want to share your opinions during the next song break. 자, 그렇다면 아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 네.
0: Are you ready?
2: 네, 준비했습니다.
0: All right, let's hear it. We have Blow Your Mind solo version by Yuchi. Enjoy.

0: Yoo-hoo! That was Blow Your Mind solo version by Yorsh. Boo, boo, boo! Anyway, we're getting a lot of positive comments about the performance. 땡타이님이 릴리시 때는 일렉기타였는데 통기타라도 다른 느낌이네요. 너무 좋아요. Back when this song was released, he used to play the electric guitar, but now he switched into an acoustic one and has totally different vibe. I like it. And Send-D9C says, 어쿠스틱 기타 버전 너무 좋다. I really like this acoustic guitar version of the song. Well, thank you so much. 정말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before we move on to our second part of second hour, here's a quick announcement. Adidon Radio is currently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You can participate by clicking the link posted on the Adidon Radio YouTube channel or by using the link that's been shared in the live chat right now. We'd real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so please take a moment to join the survey. 자,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공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랑 라디오에서 청취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아리랑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셔도 괜찮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링크되어 있는 주소로 바로 접속하셔서 조사를 받아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have word card interview. All he's got to do is fill up the blanks. 자, 이제 빈 칸만 채워주시면 되는 워드카드 인터뷰 차례입니다.
1: 넵.
0: Are you ready?
1: 저 항상 준비됐죠.
0: Okay. First sentence. If I had to describe Yorch Yacht in one word, it would be this. Yorch 혹은 Yacht을 Yacht? Is it?
1: 네.
0: Yacht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단어예요. That is?
1: 남자.
0: 남자. A man. Alright, welcome back to it. My current phone wallpaper is in this picture. 지금 나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이 사진이에요.
1: 제 강아지입니다.
0: My dog. Now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Korean word is this word.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는 이겁니다. Let's go.
1: 짱.
0: 짱. The best. my biggest charm is this. 나의 매력 포인트는 이거예요.
1: 자미의 포인트는 음색입니다.
0: Oh, my vocal tone. And on to the next one. If Korean fans visit Thailand, I'd recommend they visit this place and try eating this dish. 한국 팬들이 태국에 여행을 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곳에 가 보거나 이걸 먹어봐 이걸 먹어보길 추천할 거예요. Let's go.
1: 저는 일단은 okay. 가는 곳 제 고향 파야오라는 시티 있습니다.
0: 오케이. 파야오 and
1: 그리고 음식은 팟가파오 추천합니다.
0: 팟가파오. 네. 오케이. Now on to the next one. The K-pop song I've been listening to the most lately is this song. 요즘 자주 듣는 K-pop은 이거예요.
1: 저는 BTS 선배님의 Swim.
0: Swim. 네. Now on to the next one. My three favorite Korean foods are 1, 2, and 3. 요치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세 가지는 1, 2, 3예요. Let's go.
1: 일단은 뼈 해장국.
0: Okay, 뼈 해장국.
1: 떡볶이.
0: Okay, 떡볶이.
1: 감자탕입니다.
0: And 감자탕. Okay, thank you so much. So 뼈 해장국 and 감자탕, both are stews made out of different parts of either pork or beef. And 떡볶이 is the one that y'all already know. Now on to the last one. To the fans who love and support my music, I would like to say this.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우리 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Let's go.
1: 전 우리 팬분들한테 좀 좋은 노래 더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0: I'm gonna try my best to make the songs that satisfies you in the future, and I love you. Alright, so can you say exactly the same thing in your language once again, please? 이제 모국어로도 한 번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가봄과 야자 탐핑 분간이력 마이갑도코나블러거 락도코노 마이갑.
0: Yay! Alright,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그럼 처음 거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 네.
0: So you... If you were to describe yourself in one word, it would be I'm a man. 남자.
1: 네.
0: 왜일까요? Why?
1: 저 요즘에 약간 회사분들이 되게 이런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0: 아 진짜?
1: 요즘이 좀 남자 있네.
0: 아,
1: 좀 남자답네 이렇게 해가지고.
0: Because a lot of staff members from a record label started calling me by this. What they meant was I became a little more matured.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My current phone wallpaper is my dog, 카이툰.
1: 네.
0: 카이툰. So when did you first meet 카이툰?
1: 와, 거의 3년... 3년 전에요.
0: Okay, 3 years ago. 네.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n 카이툰?
1: 뭐 그때 엄마도 몰랐어요. 제가 몰래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하고 엄마한테 surprise 이렇게 했어요.
0: Oh wow, interesting. So I secretly adopted. Is it a he or her?
1: It's her.
0: It's her. Yeah. Her and brought her over to my place and I showed it to her mom and went surprise. Now, what was her reaction?
1: 엄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강아지 엄청 무서운데 그래 지금이 약간 너무 사랑해가지고
0: 그쵸?
1: 맨날 그 막 아 냄새 나다 이렇게 치사가 됐다 막 이렇게 하고 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Alright, at first when I brought her over to my place, she was furious because she was never a dog person herself. But now she kind of got used to it and she started taking care of her more than I do. And seems I'm not the only one who found out the behind the scenes story of the first encounter between him and 카이툰. 샌드님이 아니 그런 거였다고? That what happened? Well, yes, that's what happened. Anyway,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Korean word is 짱. 왜 짱인가요?
1: 뭔가 이 단어가 짧잖아. 너무 짧은데 네. 그냥 짱 이렇게 했는데 근데 뜻이가 약간 amazing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짧은데 뜻이가 너무 큰 거라서.
0: Oh, despite the word being so short, it contains a lot of meanings to it. It can mean sometimes amazing, it can sometimes mean the best and many other stuffs. That's why.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If Korean fans visit Thailand, I'd like to recommend my hometown, Payao.
1: 네.
0: So, please promote a little more about your hometown.
1: 아, 네.
0: What's so special about that part?
1: 파야오는 날씨도 좋고 okay. 그리고 사람들이 또 되게 착하고 그런 말투가 되게 약간 착한 사람들이 약간 착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서 좀 약간 태국 사람이지만
0: 네.
1: 각 시티가 말투가 달라요.
0: 아, 오케이.
1: 그래서 약간 근데 파야오 약간 North, Thailand North 쪽인데 그 사람들이 다 약간 조금 천천히 말하고 막 안녕하세요 밥 드셨어요? 막 이렇게 착해
0: 되게 착해요. 젠틀하다 말투가
1: 맞아요.
0: 아니 그럼 잠깐 궁금해졌는데 잠시만 갔다 와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So he said, the good thing about my hometown Payao is, first of all, it's a city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ailand, and the people there are just so nice, and of course the weather is really great. And the thing about the part where I said the people are great, what I meant by that was the way they speak. They sound so gentle when they speak compared to people from other parts of Thailand. They speak more slowly and more nicely. 자 그렇다면 요치 씨,
1: 네.
0: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Can we hear what you just said in your language?
1: 아, okay.
0: 한번 그 딱 그 방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 사디캅, 긴카우 양캅. 네.
0: 그게 다라고요?
1: 그게 다.
0: 날씨가 좋고 사람들이 말이 되게 느려서 멋있다
1: 그거.
0: 이거에.
1: 아, 아 그. 태국 말투로 말하죠. 네. 예전에는 파야오는 하품 보아 벤 반결 품라고 티난거 미 바야가디 라고 혼 거짜이디 라고 푸드 프로 푸샤샤 라잉 하품.
0: Yo, I could listen to this all day, man. 진짜 좋다.
1: 저 태국어 말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태국어.
0: All right, so my first language kind of got rusty over time, but still, He did an amazing job.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요즘에 자주 듣는 K-pop으로는 BTS의 Swim을 골라주셨어요. So you chose Swim by BTS to be the most streamed song from your personal playlist. Why? 왜일까요?
1: 사실 전에 저도 그 미래스 선배님 팬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리리스하는 발매한 곡이잖아요.
0: 네.
1: 딱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해서 맨날.
0: Ah, okay. So, you know, it's one of the most recently released songs from BTS. And the moment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I was like, oh, this got me. And he started listening to it ever since. Oh, 형광노랑님이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I feel like he speaks better Korean than his first language.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그래도...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더 네. 있는데 한국어로 꿈꾸기 시작했어요? Have you started dreaming in Korean yet?
1: 뭐 저 항상 다 섞어요. 아니 갑자기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친구들이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어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 하고 어떤 사람이 태국도 하는데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는 언어가 되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0: Okay, so there's this one dream that I had. Me and a couple of buddies of mine were gathered around having conversation about a certain thing, and some of them were speaking in Korean, some of them in English, and some of them in my first language. And then I finally noticed that I know a lot of languages. Well, how blessed you are.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오도록 할 겁니다. Now we're gonna listen to another song and be right back.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Favorite by POW.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Favorite by Pow. Now,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have Q&A session. 자, 이제 Q&A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forgot to submit your question for him, please leave a question on YouTube live chat. Now, the first one comes from Kenneth. It goes, Hello, Radiance, and my favorite, Yorch. First off, congratulations on your new song, Blow Your Mind. My question is, What are some of you and your members' favorite ways to relax? Thank you, and I love you, Yorch. 쉴 때 뭐 하시나요, 멤버들은?
1: 멤버들은요?
0: 네. 그러니까 같이.
1: 저희는 보통 사실 그냥 따로 쉬는데 보통 같이 있을 때는 아마 그냥 밥 같이 먹는 것 같아요.
0: Okay.
1: 숙소에서.
0: Okay. Usually we have our own me times, yeah. Being separated, but another time we tend together and eat together.
1: 네.
0: 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March George님의 question인데 솔로 활동 해보니까 어때요? What's it like being a solo artist?
1: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어요.
0: Oh.
1: 왜냐면은 항상 멤버들이 옆에 있으니까 다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혼자 이렇게도 나오고 혼자 다 막 해야 되니까 긴장했었어요.
0: Okay, so it was kind of nervous to be all by myself wherever I go because when I'm with my members, I always feel like they're behind me to back me up. All 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Ayong. It says... 요치에 오늘 TMI는 무엇입니까? So what's the TMI of the day?
1: 오늘 TMI
0: It better be good
1: 오늘 TMI 오늘 방금 기타도 보여주는 거 되게 긴장해주고 제가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0: 그 아 근데 연습한 게 티가 나던데요?
1: 아 그래 감사합니다
0: Alright, so I don't know if you guys found out, but I was actually pretty nervous when I was playing the guitar.
1: 네.
0: 그거 말고는요? Another one? Yeah.
1: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오늘 그 동현이랑 홍이랑
0: 네.
1: 저희 멤버랑 같이 편의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과자 다 먹고 싶은데 그냥 참고
0: oh my.
1: 동현 거 한 입은 빼고 먹었습니다.
0: Oh my god. So he said recently I went to this convenience store along with a couple members of our band but since I was on a diet I was not able to eat the snacks that I would usually enjoy. Well, thank you so much.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형광노랑님. 솔로라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pros and cons of being a soloist?
1: 일단 좋은 점은
0: okay.
1: 이제 헤매의 시간 좀 줄어졌어요.
0: Okay.
1: 보통은 우리 다섯 명 할 때 거의 막 세네 시간 정도 막 시간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한 시간만 하고 저만 하고 끝 이렇게
0: okay.
1: 좋은 점인 것 같고.
0: Okay.
1: 단점이요?
0: Okay.
1: 단점은 아마 Member 없으니까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0: Okay. So the good thing about being a soloist is that you get the reduced amount of time spent in salon, whether it be makeup or hair. And the not so good part about being a soloist is that I often feel lonely. Well, thank you.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송이님. 요치, 기타로 불러보고 싶은 노래 있어? 난
1: 기타로요?
0: 뭐든 좋아. Is there a song you would like to cover with your guitar?
1: 사실 많은데 혹시 여러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0: Oh, he said, could you guys recommend something for me? 그럼 BTS의 수임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목소리가.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0: 한번
1: 네?
0: 한번 어떻게 노래를 알고 계신다면 한번. 어떻게 가능할까요? 장난이에요.
1: 나중에 기회가 네. 있으면은
0: Alright.
1: 올리겠습니다.
0: Guys, start making your requests. If you want him to cover a song for you guys, please drop the name of the song on YouTube. 듣고 계시는 분들, 요치 씨가 어떤 노래를 커버하면 좋을지 많이 많이 그거 좀 해주세요. 추천.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하늘. It says, 또 다음 솔로곡에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 있어? Is there an artist you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for your next project?
1: 저는 그 뱀뱀 선배님이랑
0: 뱀뱀
1: 해보고 싶어요.
0: 오케이, 뱀뱀.
1: 네, 왜냐면은 뱀뱀 선배님도 태국인이라서 한국에서 데뷔하는 그 아티스트, 그리고 뭔가 제가 원래부터 그 뱀뱀 선배님을 영상 보고 또 약간 힘이 많이 생긴 거, 약간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 그런 거예요.
0: Okay, so 네. Bam Bam is a member of GOT7, and the reason you would like to work with him is because they're from the same country, and he often gained encouragement through his by watching how Bam Bam went to where he is at right now in the industry.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저도 개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I would like to ask you another personal question. 다음 노래는 좀 어떤 노래가 될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your next project is going to sound like?
1: 제 솔로인가요?
0: 네, 솔로.
1: 솔로는 사실 아직 안 생각해봤는데
0: okay.
1: 그래도 조금 이런 힙합 R&B 그런 이 컨셉은 아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Oh, he said, I haven't really thought about it, but I think I'm going to maintain this hip-hop-y vibe that I have right now. 근데 저 되게 갑자기 궁금한 건데
1: 네.
0: 아까는 약간 좀 안 만나서 안 여쭤본 게 있어요. I thought it was kind of irrelevant to ask you at the beginning of tonight's show, but why did you decide to make your debut as a solo artist? 왜 솔로가 되기로 하신 걸까요, 처음에?
1: 이 노래인가요? 네. 그냥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였고 대표님한테 막 제가 꼭 하고 싶다.
0: 아...
1: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제가 계속 연습하고
0: 진짜?
1: 네 연습하고 편곡도 하고
0: 와
1: 뭔가 이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0: 대단하다. 네. So turns out this was like the only song he had in mind that he wanted to release in his personal career, and he's been begging about it to the CEO of his record label, and he's been practicing it ever since, and it lasted for more than 3 years, and he felt like the timing has arrived to, for this song to be released. Well, thank you so much. 자, 어쨌거나 이제 거의 다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오늘 나오신 소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 since it's almost time to wrap up tonight's show, make a last speech for all of us.
1: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혼자 나온 건 처음이라서 정말 긴장도 했는데 근데 네. 오늘도 형이 네. 오늘 재밌게 해주시고 네. 엄청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그 긴장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0: Okay.
1: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0: thank you.
1: 여러분도 잘 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형이랑 재밌게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서.
0: Well, thank you so much. He said, thank you so much for comforting me. And I gotta be honest, I was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being inside the studio all by myself without the members. But hopefully, I get to make my comeback on this show to have some more fun in the future. And to all the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tonight's show.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만 더 태국어로. 한번 더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갑원이가 가나이마 라이카이 콘디오가 벤 강렉 나좀 마티니 강렉 리벤 콘디오 합 로스와 뜬뜬 닌닝 로고 퍼다이미 피 사무엘 거마 코이 그리고 탐하이 바야카이 만 롯간
0: It's okay, take your time.
1: 롯간 뜬뜬 롱 마그레스와
0: Wow, 목소리가 진짜 좋다. I really like the tone of his voice. Anyway, with tha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night.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 네,
0: 다음 프로젝트 때도 또 뵙겠습니다.
1: 네.
0: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It's a track by Pow called Just Go.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long with our special guest tonight, Yorch. And we're going to say goodbye for now together. 자, 이제 빠빠이 같이 하실 거예요. 3, 2, 1, bye-bye!

유난히 시끄럽던 창밖 나는 유난을 떨고 있다 취했다 미안 전화해서 소리한 거 지금 또 해명하는 것도 쿨하게 헤어져 놓고 추하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이 핑계 또 저 핑계를 대고 회색깔 누구 눈처럼 잘 살고 있는 너에게 자꾸 질척대고 흔적을 남겨놓는 것도 그냥 눈이 오니까 기분이 들떠있나봐 눈에 발에 밟히니까 너가 눈에 밟히나봐 그래서 나는 계속 밟히나봐 난 너로부터 낙엽처럼 부서지고 사라져 원래 없던 것처럼 한겨울 벗은 채로 거리로 추웠던 우리

0: Welcome to Brunch Club, where great conversations are always on the menu. Today's guest is a member of the golden generation of Korean street dance, a world-renowned b-boy, and the dancing professor himself, Professor Moon Byung-soon of Seoul University of Arts. Welcome,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1: Hello, everyone. My name is Byung-soon Moon, also known as B-Boy Dark Horse, a member of 20th Century B-Boy's crew, the legendary New York City Breakers. I'm a professor, dancer, and director of the Seoul K-pop Dance Center. It's a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0: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Professor. We have the legendary B-Boy with us. Yeah. So happy and such an honor too. 너무 영광입니다. So Professor, your reels, you know, you're famous for creating your reels. And they regularly get millions of views. That's like the basics. Don't you have to wear sunglasses or like put on a disguise when you go to school? 교수님, 릴스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학교 가실 때 뭐 선글라스나 분장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가끔은 제가 이제 그 SNS에서 출연하는 이런 복장이 아니라 가끔 평복을 입고 좀 힙한 스타일로 모자 쓰고 이렇게 좀 얼굴 가리면서 가기도 하거든요.
0: Okay, so he sometimes go to school not in this suit, but some casual clothes with ball cap on, not to be recognized.
1: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주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걸어 다니는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분들도 좀 알아봐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0: So he has students and international fans and people around him recognizing him, asking for photos as well, and he's just enjoying that moment. All right. Well, sounds good. Now, in your videos, though, Professor, you're always dancing with your students in a shirt and a tie and full suit, just like that. 기사 속 영상들을 보면 항상 셔츠에 넥타이 그리고 단정한 정장을 이렇게 입고 춤을 학생들이랑 추시잖아요. 네. But most people would choose something a little more comfortable, right? Is there a reason why you choose to wear this formal suit? 근데 편한 복장을 두고 굳이 정장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지금 이게 편해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네. This is more comfortable for him now.
1: 그 제가 아무래도 이제 춤추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춤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0: 와, 오 마이 갓, 프로페서 문 교수님, 놀랍습니다. 박수! 이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요. I've only seen you in videos, but you're amazing. Like, if I may ask, how old are you?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 제가 올해 딱 40살입니다.
0: Are you serious?
1: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에 0.7을 곱해야 네. 진짜 나이다. 아직은 마음만은 20대입니다.
0: Oh my gosh. Oh my gosh. He's so young. He has turned 40 this year only. And these days, they say you have to times that with 0.7. So he's still in his 30s. But showing that performance, that was amazing. 너무 놀랍습니다. 네.
1: DJ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seeing is believing.
0: Yeah, exactly. Seeing is believing. I saw him with my own eyes in this full suits, that amazing performance.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with us.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요즘에 가끔 이렇게 수트를 입고 춤을 추니까 AI 아니냐고 요즘에.
0: 그랬을 것 같아요. So people often ask, because he dances in this full suit, isn't that an AI? You know what? Our crunchers have been surprised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지금 퍼핑 현준 칠구님께서 그냥 느낌표 보내주셨고요. 아. Exclamation mark and Forestville 오빠 sent an emoji. 그 놀란 표정 이모티콘도 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제 표정이 계속 이랬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네. And we also have a cruncher saying killed it. 너무 멋있었다. 무대 찢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opening up the morning just like that. You know what? After seeing that performance, I want to know more about you. Professor, there are keywords.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고 나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우리 키워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Mm-hmm.
0: The first keyword is pass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 아무래도 이제 춤을 추는 댄서들은 요게 이제 첫 번째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바로 패션.
0: True. This is like the number one thing that all dancers have. Passion.
1: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몸의 신체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또 남들에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0: True. Because you have to express your body and you have to perform, you can't do anything without this passion.
1: 네, 말 그대로 이제 춤을 추는 대다수의 댄서들은 아마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천 명의 이제 동료들은 다 춤이 그만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댄스 씬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열정으로 함께 이제 뭉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댄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0: Okay, so the thousands of fellow dancers that he's met with, they share their passion and they make it bigger together, creating that synergy as they perform together. All right, well, as we mentioned earlier, Professor, you're part of Korea's first generation B-boys. 앞서 소개했지만 한국 1세대 B-boys이잖아요. Under the nickname Dark Horse, like you introduced, You shook up the international scene, winning two titles at Canada's The Battle and finishing runner-up as Korea's representative at France's Angvesti. 다크호스라는 닉네임으로 세계적인 대회인 캐나다 더 배틀, 이관왕, 그리고 프랑스 엄베스티 한국 대표 준우승 등 세계 무대에서 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판을 뒤흔드셨잖아요. So how did you first get into b-boying? 처음 b-boying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네, 우선 제 또래 세대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b-boying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 세대가 맞습니다.
0: So he was born into the generation where he was filled with people, the first generation b-boys during that period.
1: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전에도 굉장히 유수의 훌륭한 댄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 댄스 가수로 이제 유명하게 활동했던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시는 그런 파핀현준 선배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0: Oh, and there were also of course senior dancers such as 파핀현준 who's a really famous b-boy here in Korea and globally as well who probably is watching this show right right now. And thanks to these seniors, he were able to expand globally as well. Okay, 네. all right.
1: 그렇게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세대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난 그래도 한국의 댄서야 이런 자부심으로 잘 무대를 치렀었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because of the support from the seniors, he was able to expand globally as well. All right.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춤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는 댄스 가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보고 처음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았죠.
0: 네, so first he was very inspired by watching the break dances of artists who used to do that break dance, street dance. He used to watch it a lot and was inspired.
1: 네, 댄스 가수 선배님들을 보고 이런 춤이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이제 따라하고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춤이 비보잉이고 이런 춤은 팝핑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점차 이제 전문적으로 빠져들게
0: 네.
1: 됐습니다.
0: Okay. And in his middle school, he came across this comic book titled Hip Hop. And before that, he didn't quite know what breakdance was. He would just look at it, he was amazed and follow. But after reading this comic book titled Hip Hop, he got to know more about this breakdance. 힙합이라는 그 만화책이
1: 네, 힙합이라는
0: 크게 계기가 됐네요.
1: 그럼요.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보고 교실 복도에서 다 쉬는 시간마다 윈드밀을 하고 헤드스핀도 하고 저희 학교 전교생들이 다 이제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학교 대 학교로 뭐 배틀 경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0: 확실히 그 세대가 네. 네, 비보이가 유행을 확실히 했네요.
1: 엄청 했습니다.
0: So in school, they used to dance like this windmill, do the head spin during break times in the corridor, and schools used to battle with each other. With breakdancing as well. Interesting.
1: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그래도 좀 멋지게 댄스 크루를 결성하자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팀 이름이 바로 다크호스였습니다.
0: 그때부터 이름을 갖고 계셨던 거구나. Okay, so back then he wanted to create a crew together with the students, his friends who were interested in breakdancing. And they created a crew and that name was Dark Horse. And he still keeps that name until today. All right, so most people think though a b-boy's prime is in their 20s. B-boy들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초반으로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But in your mid-30s, oh my gosh, you won the individual MVP award at the Hip Hop International World Finals. 근데 교수님께서는 네. 30대 중반의 나이에 힙합 인터내셔널 월드 파이널 대회에서 무려 개인 MVP를 차지하셨잖아요. 네. So what was your secret weapon against, I guess, dancers much younger than you? 그럼 어린 비보이들을 제친 교수님만의 필살기는 뭐였나요?
1: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0: It's a business secret, but you're gonna share it with us.
1: 네. 저는 춤을 출 때 머리를 잘 씁니다.
0: Okay. 뭔가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So he says he uses his head or brain very well while he dances.
1: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춤을 처음 췄을 때 처음 연마한 기술이 바로 헤드스핀이었어요.
0: So in his middle school, the first skill that he practiced was the head spin using his head.
1: 그래서 저의 스페셜 스킬이라면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그런 헤드스핀을 보여주는 게 저희 스페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Okay.
1: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시그니처를 보여주면서 저거는 다크호스의 기술이야 이런 동작들도 있을 정도로
0: 네.
1: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0: 네.
1: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0: 네.
1: 합니다.
0: 머리를 이용한 스킬들.
1: 그쵸,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0: 머리를 잘 써야 된다.
1: 대회 전략도 잘 짜야 되고요. 진짜 okay. 머리도 잘 써야 되고요.
0: So he says he has variations of the head spin. He uses his head a lot, like literally. And very well. Of course, he has to be very strategic, using his brain well as well. But he would say that his secret is to use your head well. All right, moving on then. You went from being a hip-hop warrior on the global stage to becoming a university professor. How did that transition happen? 이렇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힙합 전사자가 어떤 계기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을까요?
1: 제가 이제 춤을 굉장히 좋아하고 춤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나는 그냥 댄서야. 죽을 때까지 댄서야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 많은 나날을 한 10수년간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0: Okay. So because you love dancing and you are spending years into dance because you love it so much. You're so passionate about it.
1: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누구나 다 겪을 그런 일인 것 같아요.
0: Oh, okay. All right. So he got married, he got a children, he raised a child, and then he was living life like just other people going through those things.
1: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춤인데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춤 물론 이제 잘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진짜 잘하는 거는 뭐 공연도 좋아하고 배틀 대회도 어지간히 뭐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는 일 교육을 내가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Okay, so he thought about what he likes and what he's good at, and he thought he likes teaching people, and he's pretty good at educating people, and that is how he transitioned into the education field. Oh, okay. Well, on top of your dance career, you also earned a PhD in dance studies. 교수님께서는 비보잉뿐만 아니라 이제 무용학 박사학위까지도 받으셨잖아요. What was your dissertation about? 어떤 주제로 논문을 혹시 쓰셨나요?
1: 스트릿 댄스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라는 논제로 네. 박사학위 논문을 냈습니다.
0: Okay, so it's a pretty long title. It was actually a study on the social impact and mid to long term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systems of street dance. Wow, that's really long and hard. 네, 얘기 제목을 듣고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1: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죠.
0: 아니요, 제도적으로 약간 스트릿 댄스를 바라보는 그런
1: 맞습니다.
0: 논문인 것 같네요.
1: 네, 많은 그런 저희 동료들, 후배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0: Okay, so he chose this topic to study it in depth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his junior. And all the other dancers out there by institutionalizing street dance. Then what motivated you to pursue a doctorate in dance? 그럼 무용학 학위를 따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교수의 꿈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가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박사학위를 따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도 있지만 되고 나서 조금 더 폭넓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겠고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So because he wanted to become a professor, he thought he has to do some research, study, get a PhD and study a lot and get that doctoral degree in order to become a professor. Well, after spending your life on stage, what was it like sitting behind a desk, like focusing just on academic research? 평생 무대를 누비시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1: 지금도 쉽지가 않네요.
0: Not easy at the moment.
1: 농담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춤을 처음 이제 접하던 시기에도 책상에 앉아 있던 시간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춤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음악도 찾아보고 이거는 어떤 노래 제목이 뭔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이거에 대한 춤 공부를 하는 시간이 똑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0: Interesting. So even when he was really into dancing as a young child, he used to sit a lot in front of the desk to study the dances, watch the dance moves,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dances that there is that exist. Oh, okay. So I guess he was pretty used to sitting in front of the desk from then. Now, before we move on,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something that's inseparable from you, and that's music. 다음 질문을 이제 하기 전에 교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교수님이 사랑하는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선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선곡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사랑하는 음악은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0: So the music that he loves is New Jeans Hype Boy. What's the reason?
1: 왜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비보이로 활동해온 시간도 있지만 SNS에서 다양한 댄스 챌린지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전 세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알아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SNS 댄스 챌린지거든요.
0: True. 네, 그렇죠.
1: 네, 거기 댄스 챌린지를 제가 처음으로 K-pop 댄스 챌린지를 쳤던 곡이 바로 이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0: 아. 그렇구나. So this song is actually the very first song that he sang to or danced to. It was his very first dance challenge. And through dance challenges, he became more global on social media. People internationally started recognizing him. And so this song has a lot of meaning to him. Very, very special.
1: 처음 촬영했을 때, 릴리즈 했을 때도 10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0: 첫 릴스부터 100만이요?
1: 네.
0: Wow, that's amazing. So the first dance challenge reels video that he took, it hit 1 million views. That's amazing. CYFG5SF is saying, I love the song too. 저희 크런처도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w Jeans라고 Crash Override 332 said. New Jeans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크런처 중에서도 많습니다. Alright, so we'll take a listen to this very special song of Professor Moon then. It is Hype Boy by New Jeans. Stay tuned.

0: Welcome back to Brunch Club. Today we're joined by dancing professor Moon Byung-sun. Now it's time to open up our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신 건가요, 이 키워드는?
1: 말 그대로 연결이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0: Okay. It's a connection between you and I. 네. It's a song in Korean, by the way. 네.
1: 춤이 물론 이제 추는 사람도 음악에 심취해서 즐거워서 추지만 결국엔 이제 누군가 이제 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직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Okay, so connection is really important. It's not just about the dancer, but you have to perform in front of the audience, right? You have the audience who watches your performance, and that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two is really important.
1: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한 춤추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굉장히 진지한 비보이로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스웨그가 넘치고 네. 힙합이야 이런 스웨그 넘치는 좀 멋짐과 강함만을 좀 추구하던 그런 비보이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0: So for a long time, Professor Moon was actually that cool, very strong, and very serious, profound sort of b-boy.
1: 그러다가 우연찮게 동료들이랑 조금 가볍게 저의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네. 좀 재밌게 좀 익살스러운 그런 K-POP 댄스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0: So he put down that charismatic side of him and he started being a little lighter, wittier, you know, funnier. And he connected with the audience a lot more after doing that. Okay, 네, just like this.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조금 대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정말 춤이고 공연 예술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0: And after connecting with all the audience, thinking about what the public likes, he realized that oh, this is what true performing arts is about. I see.
1: 그래서 저의 그 오랜 세월의 그 비보이 동료들은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저 형 왜 저러지?
0: 네, 진짜 저 형 놀랐을 것 같아요.
1: 네, 굉장히 네. 놀랐는데 네. 그래도 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0: Okay, so his juniors, like his colleague dancers, fellow dancers, were first very surprised at how he changed from being really strong and charismatic to funny and witty, but they cheered him on anyway and showed lots of support. Yay! All right, well, professor, you know, professors can sometimes feel quite intimidating to students. 보통 교수님이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But I've heard you're often the one suggesting like content collaborations first. 근데 교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콘텐츠 촬영을 제안하신다고 들었거든요. How do Gen Z students react? 젠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1: 지금도 가끔 왜 그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0: okay.
1: 어떤 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0: 반가워하기도
1: 해요.
0: 반가워하기도 하고 네. 네. So some students, they're still like Wait, did I do something wrong? Why is he asking me for a collaboration? But some students would say, oh, is it my turn now? They welcome the suggestion. Okay.
1: 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가끔 저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거 저희 같이 해요. 아니면 네.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이렇게
0: 좋네요.
1: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네. 하고요.
0: 그것도 연결이고 소통이잖아요.
1: 그렇죠. 요즘 네. 저희 세대, 이명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없었던 요즘 세대 그런 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요즘 젊은 젠지 세대들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0: 네. So he's actually learning how to communicate through the Gen Z students. That's their way of communicating. And because they've become so used to collaborating with Professor Moon, sometimes they suggest own ideas and songs and collaborations as well. All right. Well, where do you get your content ideas from then? 콘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1: 요즘 유행하는 그 밈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직접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가끔 제 중학생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0: Okay. So he often looks at popular memes, like trending memes, and he also follows the suggestions of algorithms as well. And also he asks students, including his son, who's in middle school already right now. Well, what's the best part about creating content with your students? 제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이렇게 다양하게 찍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교수님?
1: 말 그대로 이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 많이 요즘 가지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그 40대 아저씨랑 젊은 10대, 20대 그 학생들이랑 아무래도 좀 즐겁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춤을 추면은 누구나 다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Okay. So it's actually really difficult to collaborate and spend time together with the teens and people in their 20s because he's in his 40s. But if you dance together and create collaborative content, age becomes nothing and they just communicate and become friends together through dance. All right, well, have your students ever been so talented that you felt a little perhaps threatened? I wonder.
2: 제자들이 근데 때로는 너무 잘해서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다, 없다, 교수님?
1: 없다.
0: 없다. No, he's never felt threatened.
1: 오히려 저보다 제자들이, 후배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Okay, he actually wants his students to do better than him. That's something only natural.
1: 이미 굉장히 제가 못했던 활동들을 좋은 환경에서 계속 점차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좀 기쁜 마음으로 더 응원하고 있고 네. 제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진정한 교수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1: 많이 부족합니다.
0: All right, so Professor Moon said he wants his students to do better in a better environment and he's not threatened but in fact really happy to see students do things that he couldn't do in the past. All right, moving on then. Of all the comments you've read online, what's the one that hit you the hardest, perhaps? Or made you laugh the most?
2: 교수님이 이제 직접 보신 댓글 중에 뭔가 가장 가슴에 꽂혔거나 혹은 빵 터졌던 나만의 원픽 댓글이 있다면 뭔가요?
1: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밈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댓글 챌린지도 가끔 열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웃긴 댓글을 발견했는데 처음엔 okay.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0: So he found a really funny comment and his Reels videos become international and there are sometimes like comment challenges. And at first he saw this comment. He didn't know what it meant. But what is it?
1: 제가 춤추는 영상이었는데 모자람이 없는 춤이다 그러더라고요.
0: Okay.
1: 그래서 모자람이 없게 부족함이 없는 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대댓글로 막 웃는 크크크크 이런 거를 많이 달리는 거에서 네. 이게 뭔가 했더니 다른 네. 뭐가 자람이 없다고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0: 머리를 하도 쓰니까.
1: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서 그런가 봐요.
0: Okay, so this is something really funny in Korean. It's like a funny pun in Korean, wordplay. So he heard this, he saw this comment saying, oh, it looks flawless. But in other words, it could also mean it looks hairless because he uses his head a lot and his hair might not grow well. So 모자람, it could mean flawless and hairless, not having hair growth as well. That is really funny.
1: 재밌습니다. 긁히진 않습니다.
0: Okay. It doesn't hurt him, but it is pretty funny.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se days, short form content, what you create, and personal branding are incredibly important.
2: 요즘은 자신을 브랜딩하는 숏폼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0: Do you ever share your secrets for like creating viral reels with your students then?
2: 제자들에게 조회수 터지는 릴스 만드는 법에 대해서 교수님의 뭐 영업 비밀이나 꿀팁 같은 거 강의실에서 공유해 주시는 편인가요?
1: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0: This is really a secret. 네.
1: 60초 후에 네, 이건 아니고 네, okay. 이런 후킹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점잖게 옷을 춤을 안 추는 사람처럼 입고 있다가 갑자기 막 뒤집어서 춤을 춰버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놀래키는 그런 영상들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기술을 그렇게 보여주고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비밀을 좀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0: So he would share secrets such as like hooking in a video. It used to be a very trendy sort of skill or technique. He would be dressed up in full suits like that. And it doesn't seem like he's going to dance anytime soon, right? But he would all of a sudden stand up and start performing. And that would be one of the techniques that he would share with his students.
1: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신설하는 저희 학, 그 AI 실용 댄스 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AI 쇼폼 콘텐츠 제작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에서 교육을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0: 아, 네, 네. So he's also preparing to launch the Department of AI Practical Dance Education next year, and they have a special class on using AI to create short form content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교수님?
1: 네.
0: 열어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Ta-da! Next generation. What meaning does this have?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네,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후학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0: Nurturing students, the next generation.
1: 네.
0: It's really important. 네.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그런 여생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을 이 사회에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동료들, 특히 이제 저의 후배들, 제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들께 좋은 것들을 받았던 것처럼.
0: Okay, so throughout his remaining life, he thought about what he could do to help society and all the things that he's received from his seniors, the support, whatnot. He would like to give it to his juniors as well as his students. And t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keyword, next generation. Now, you mentioned earlier that you're preparing to launch this new department.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AI 실용 댄스 교육학과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1: 네.
0: 하셨잖아요.
1: 네.
0: So street dance and cutting edge AI sound like a very unusual, unique combination. Can you tell us what the program looks like? 근데 스트릿 댄스랑 이 최첨단 AI 기술이 네. 사실 좀 언밸런스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조합이 어떤 교육 과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말 그대로 AI 로봇이 춤을 추는 건 아니고요.
0: Okay, so it's not about an AI robot dancing like that.
1: 네, 아무래도 이제 춤이라는 그 퍼포밍이 그 오프라인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공연이 되어지는 시대거든요.
0: Okay, so performing, it's not just happening on offline stages these days, but you also have media platforms, online performances.
1: 네, 저희가 이제 언택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온라인 무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대에서 이제 VR이나 XR,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무대 연출을 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대 디자인을 하고 연출하고 댄스 퍼포밍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0: So ever since COVID-19, during the non-contact period, online stage industry, it expanded hugely. And this department would think about doing research on how to use VCRs, media facades, on online performances and stages. That's what it's about.
1: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댄스 공연이나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하거나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역할에서도 AI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네. 연출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제 행정력과 이제 빠른 또 글로벌한 그런 확장력을 AI를 통해서 함께 이제 결합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산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0: 그쵸.
1: 싶습니다.
0: Okay, so it's not just about the stage performances. It's also about planning different performances, promoting, designing, and all these processes, they require AI technology these days. So this new department that he's thinking of establishing or planning, preparing to establish next year would include all that, how we can use the AI technology in all these different processes of stage performance, to expand it globally, internationally. Okay. Well, you know what? In the past, b-boying in Korea was seen as like a rebellious sort of subculture.
2: 과거 한국에서는 교수님 b-boying이 좀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브컬처였잖아요.
1: 네.
0: Now it's an Olympic sport and even a subject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You even teach it.
2: 근데 이제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 전공이 됐고 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또 됐어요.
0: So it became a true sort of subject and it's been institutionalized.
2: 이렇게 완벽한 제도권 양지로 들어왔는데 이 엄청난 격세지감을 맨몸으로 겪어내신 장본인으로서 좀 감회가 어떠신가요?
0: How do you feel to have felt this in person?
1: 과거에는 1980년대에는 대학로에 가면은 브레이크 댄스 등 저속 무도 행위 금지라는 팻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0: Back in the 1980s, they would say you cannot do like break dancing because it's a disgrace, you know, and it wasn't very welcomed in society.
1: 네, 단순히 그 한순간에 인식이 뿅 바뀐 게 아니라 점차점차 이제 좋은 공연 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이런 격동의 80년대 90년대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 세대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의 권아들이 세계의 무대에 나가서 한국을 많이 알린다 해서 그게 조금 큰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Okay, but with this, the perception and recognition didn't change all of a sudden because all the dancers, they performed in international stages and thanks to media outlets as well, this breakdance, street dance slowly started to gain recognition in society. And Korea thought, the country thought, oh, through these dancers and this dance industry, Korea is being known globally a lot more. And that is how the perception changed slowly.
1: 그러면서 okay. 많은 대중들이 이제 한국의 비보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이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학교 교육 제도권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게 된 게 한국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10년 이상 좀 앞서 있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2: 네, 의외네요. 네.
0: But okay, so Korean b-boys, they received a lot of support. They put in a lot of effort to institutionalize this b-boy and street dance into education. And in fact, Korea was pretty fast. They were a fast mover when it came to this dance, including it in education, about 10 years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1: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브레이킹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진행을 2년 전에 하기도 했고 제가 거기에서 또 브레이킹 해설위원으로 또 활동하기도 했고요.
2: 그렇죠.
1: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도 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유스 올림픽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전국체전의 힙합 댄스 종목이 진행이 되면서 또 생활체육화 이제 생활체육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인구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2: 아 너무 좋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댄서분들의 네. 지원이랑 노력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됐을 것 같은데
1: 네, 포기하지 않고 네. 꺾여도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이라고
2: 진짜.
1: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Okay, and now b-boying and street dancing, hip-hop has become a part of the Olympics where Professor Moon had also took part in as well as the commentator, and it will also be part of the Asian Games, whatnot, moving forward in different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as well. And this is all thanks to all the great dancers out there, including Professor Moon. Well, Professor, we have a question for you from one of our crunchers. CYFG5SF is saying, which one do you prefer between dancing and teaching?
2: 교수님,
1: 네.
2: 댄스 그리고 가르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춤을 추는 것과 가르치는 것.
1: 지금은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오랫동안 좀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왔던 춤도 좋지만은 결국 누군가 소통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또한 성장하고 배우기도 하고 단순히 이제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예술적인 소양, 감각 이런 것들을 겸해서 이제 다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추면서 남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좀 큰 보람을 느껴서요. 아마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6대 4 정도.
0: Oh, okay. So he would say 60% leaning towards teaching and 40% dancing because he likes the communicating, the connection with students. And it feels like as a professor and as someone who teaches dance now, not just a dancer, it feels like he's influencing, he's creating an impact in society and in this dance industry as well. All right, that's good to hear. Now, soon you'll be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dancers equipped with AI technology. 이제 곧 내년이면 AI 기술까지 탑재한 차세대 글로벌 댄서 인재들을 키워내실 텐데 교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What is your ultimate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n street dance?
1: 거의 제가 근 춤을 춰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처럼 저에게 이제 춤은 굉장히 생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음악이 들리면은 가볍게 몸을 흔들 수도 있고 춤에 대해서 떠올릴 수도 있고 춤을 같이 출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친구들과 같이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됐거든요.
0: Okay, so he's been dancing for almost 30 years and dance has become a part of life. When he listens to music, hears songs coming out on the street, he could lightly dance to that music. Or dance with his friends even.
1: 네, 저에게 이제 춤이 생활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스트릿 댄스, 케이팝 댄스 이런 춤들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건전하게 생활 체육으로 생활 예술로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Wow. So moving forward, as for himself, dance has become a part of life, right? So he would like street dance to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for the whole public as well. And he would like to put in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reating that sort of society within the country as well. Wow. That's really good to hear. And you already are doing that. 이미 그런 기여를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1: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한 80살까지 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Wow. He's going to continue putting in effort in this field and dance till he's 80. Well, now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runch Club. 이제 브런치 클럽 마칠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did it feel?
1: 우선은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 스트릿 댄스가 어떻게 나아가야 좀 건전하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 그런 계기가 되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All right. So he was really grateful to be invited to this good program and it was a chance for him to reflect upon what he's done so far, what he can do moving forward and really deeply think about how he could further expand this field, street dance in Korea and globally moving forward. It was a very grateful time for him.
1: 또 이렇게 좋은 계기를 통해서 글로벌 전 세계에 많은 저의 팬들과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0: And he's also happy to meet all his global fans out there through this great opportunity. Well, thank you so much. It was a pleasure for us as well.
1: 감사합니다.
0: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Well, before we sign off, though, we have Ben's alternative channel saying thank you for the show.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네.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Crunchers. Here's our last song. It's 질주 Overdrive by We Eye. 같이 인사할까요, 교수님? 네. All right, keep...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K-Poppi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with our tidiest stage for you and for the artist. And today we have the fabulous 최호은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호은입니다.
0: 와! 보은 씨, K-POP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0: 어때요? 분위기, 요, 뭐 첫인상 어때요?
1: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So it's his first time here on K-POP은 and I was asking him, so do you like the vibe? He's like, yeah, kind of actually like the vibe here. So we are going to get to know him just a little bit more. 보은 씨, 처음이시잖아요.
1: 네.
0: 우리가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이제 타이니 스테이지 오시게 되면 아, 요즘 이게 인터넷이 프로필 사실 이제 아티스트 본인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회사에 있으면 회사분들이 이제 알아서 계속 수정을 하고 하겠는데 이게 누구나 수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좀 간혹 올라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팩트체크하는 프로필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볼 건데 네. 본명이 최보훈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활동을 하시면서 예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을까요?
1: 아니요.
0: 오, 그래요?
1: 네. 그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성도 그렇고.
0: 맞아요.
1: 그래서 좀 되게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좀 유일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 이름을 그냥 쓰는 게 좀 제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0: Okay, so he's using his real name, and I was like, "Did you ever think of having a stage name?" He's like, "No, not really. My last name is unique, and my name in general is pretty unique too." So he actually kind of likes that ordeal, and he loves going with his own name. 자, 데뷔가요. 이게 지금 12년도 MBC 대학가요제로도 돼 있지만 13년도 밴드 펄스 홍대 씬 데뷔라고도 돼 있거든요.
1: 아,
0: 우리 뭘로 하는 게 맞아요?
1: 12년 데뷔가
0: 맞아요.
1: 맞죠? 네.
0: Okay. Okay. So, if you look up his debut, it says that in 2012 he was on MBC's College Song Festival, but he also kind of made his band debut a year later in the 홍대 씬. So I was like, which one are we considering your official debut? And he says in 2012. Okay, another thing that I have to cross over. 자, 이제 보은 씨를 이제 인터넷에 찾게 되면 지금까지 활동하신 게 엄청 많다 보니까 더베인으로도 있고 네. 그리고 퍼블레인도 있고 펄스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네. 뭔가 좀 엄청 많아서
1: 네.
0: 오늘 분명히 보은 씨를 보고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은 씨를 이제 뭐 명칭을 하거나 이렇게 팔로우를 하거나 할 때 뭘로 찾고?
1: 아, 그 제가 거의 대부분의 그 제 작업물이나 그런 음악들을 더베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밴드 더베인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음악들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해보.

0: 볼수 있고, 그리고 한 1년, 2년 전에 YDYD라는 또 새로운 또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그 팀의 음악도 간간이 이렇게 소식이 나올 거고,
1: 네네.
0: 네, 그리고 뭐그 외에 이제 계속 나와 있는 이름들의 뭐 그냥 제 체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좀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1: 제가 SNS를 보니까 프로필에 다 링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0: 네, 다
1: 그
0: 걸려 있어요.
1: 계정이.
0: 네.
1: 그게 다 팔로우하면 되는 거죠?
0: 네, 다
1: 어,
0: 팔로우
1: 오케이.
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울한 날은 이거, 뭐
1: 저는
0: 즐거운 날은
1: 이거.
0: 이거, 약간 그렇게 선택적으로 즐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네.
1: okay, okay. So, if you look him up online, and I know that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fall in love with him today, if you don't already love him. So his name is Tibone, but like if you look at some of his other projects, he's under the Vane as well. But he also has a team that he was able to be a part of with Superband, which was Purple Rain, and he did Pearls in 2013. So it's like, what do we follow? And he was like, I still do a lot of different stuff in a lot of different areas. The Vane is another way for you to enjoy my music. I also go under my name as well. But also, about 2 years ago, he created YDYD2. And I looked at his social media account, which we're going to be tagging him later. He has them linked in his bio. So we just need to follow all of them and just be ready for all the awesomeness that we can enjoy. 지금 청취자분들이 분신이 많다. 그러니까요. 부캐가 정말
0: 맞아요.
1: 많으신데.
0: 부캐 아닌 막 되게 부캐가 많은, 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곡들도 좀 다양하게 뭐 재보은이었다가 뭐 YDYD였다가
1: 여기다가.
0: 더베인이었다가 약간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1: Okay, so yeah, even the songs he's going to be showing us today kind of have a little bit of a mix of them in there as well. 보은 씨를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오늘은 이 본격적인 이제 음악 얘기하고 이럴 때에 앞서서 긴장이 되실 수 있잖아요. 여기도 처음이기도 하고, 좀 아침이기도 하고, 좀 많은
0: 맞아요.
1: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 시간이 조금 이르니까
0: 좀 깨어나야 할
1: 깨어내어 갈수
0: 시간입니다.
1: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 질문을 몇개할 건데,
0: 아, 네.
1: 제가 오늘 지금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제 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동안에 우리 여기 이 밸런스 질문에 음악 관련 밸런스 질문 있고요. 좀 사적인 그런 질문들도 있는데 뭐 할까요? 일단은 음악 거한두개 정도 할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더 갈까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So, we have a few balance game questions. I'm gonna focus on some that are music related, but there's, some like personal stuff too. So, there's a lot of fans coming in today, so I'm asking you personally. Tell me in the chat, which direction I should go from there on. So, the first one, 작곡 천재, 작사 천재 중에 뭐가 더 좋아요? 3, 2, 1.
0: 작사 천재요.
1: 오, 작사. 왜요?
0: 네. 작업을 해보면 작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더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잘한다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so he's noticed that writing lyrics is really challenging for him. So, if he was able to get complimented on the fact that he was like a genius in writing lyrics, he think that that would actually be something he really, really, really would love. 자, 이거는 공연할 때인데요.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공연할 때물 아예 없기 versus 탄산음료만 있기.
0: 탄산 음료만 있기.
1: 음료 없으면 안 돼요?
0: 음료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1: 오.
0: 제가 무대에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뭐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올라올 때만 정상적인 지금의 형태가 있고 시작하고 첫곡 시작하면 다 가라앉아요. 모든 게막 땀이 막 범벅이 되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거의 이렇게
1: 생얼.
0: 혼자 비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은 저의 그
1: 필수.
0: 생명을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질르시는 것도 많고 좀 저음도 많고 그렇지만
0: 네네네.
1: 틀음이건 뭐건 나는 상관없이 일단은
0: 아,
1: 뭐
0: 그리고
1: 마실 거라도 있어야 된다.
0: 제가 탄산을 좋아했어가지고 그 지금도 탄산수를 늘 즐겨 마시는데
1: 네.
0: 저는 그걸 조절을 할수 있어서 한동안 처음에 이제 공연하고 할 때는 탄산수를 들고 올라가서 마시면서 했던 적도 있고.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Okay. So, he says that carbonated in anything. He's like, so his fans know this. When he goes up on stage, the first time he gets on stage is the first and last and only time he looks quote unquote normal. Like put together because he sweats a lot on stage. So he says that after the first song, it's just like it's already starting to melt down. And by the end of his performances, he's literally like, it looks like he got rained on. So he needs water or anything. And he's actually been, he's taken carbonated water up on stage before. So for him, he knows how to deal with the carbonation. So that's nothing tha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balance out as well. 만약에 목관리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는데 목소리를 위해서 이거만큼은 피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0: 목소리를 위해서?
1: 그러니까 뭐 술을 안 한다 아니면 카페인을 안 마신다 일주일 전부터 뭐 한다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요?
0: 그래도 이제 노래할 때 일주일 전부터 뭐 술을 안 마시는 거
1: okay.
0: 그런 거 정도는 okay. 하는데 저는 크게 관리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신경 쓰고 막 이거 하면은 아프니까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생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인 것 같고.
1: 얼마 전에 짤로 성시경 씨도 네. 비슷한 말 했던 걸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연습 엄청 하고 합주 엄청 하니까 오히려 목이 더 상하셔서 그냥 네. 컨디션 조절만 하신다는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So lucky. Okay, so about a week before he needs to sing, he might stay away from alcohol, but he's noticed that if he stresses about his voice and if he stresses about his condition and he stresses about everything, that makes him worse. So he kind of has to just relax a little bit just to kind of even out everything. And I think I saw Song Shigeong say something about that recently. 자,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사진 네. 것도 물어볼 수 있냐고 네. 반반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반반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음 거는 우리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되게 화를 내는 밸런스인데요. 잠수 이별 versus 환승 이별 중에 뭐가 더 최악인가요? 3, 2, 1.
0: 환승이별?
1: 환승이별. 오케이. 네. 자, 이걸 고르는 아티스트분들한테는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환승이별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헤어졌어요. 일주일 안에 사귀는 게 환승이에요? 아예 바람 자체가 환승이에요? 한 달을 지났는데도 환승이에요? 본인 기준.
0: 제 생각에는
1: 본인 기준?
0: 뭐 만약에 뭐 누군가와 연애를 해서 헤어졌어요.
1: 으흠.
0: 그러면 그 사람이랑 보낸 시간만큼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지 않나?
1: 오.
0: 라는 생각입니다.
1: 오케이.
0: 왜냐하면 그게 뭔가
1: 예의?
0: 배려가 아닌 것 같은 느낌.
1: 네, okay. Okay. So he's when he did choose transit, and I was asking, okay, whenever you answer this with our artist, I need to ask, what do you feel is a transfer when it comes to dating? So is it somebody who cheated on you? Is it we broke up today and a week later? Is it a month later? Is it 3 months later? Like, what is it for you? He's like, if I dated somebody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he feels that at least that or about half of it would be the time frame that they should not be in a relationship just out of, yeah, that as well. 장기 커플이면 어떡하냐고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0: 그럼 뭐 장기면 보통 몇 년 정도 되나요?
1: 안 그래도 지금 3년 사귀었으면 어떡해요? 7년 사귀면 어떡해요?
0: 뭐 한 7년 정도.
1: So the fans are freaking out and like, what if they were in a long-term relationship? Like 3 years, 7 years. He's like, well, then it's going to probably take 7 years as well. Oh my God, that's so cute. Okay, MBTI, T인 친구가 좋으세요? F인 친구가 좋으세요? 3, 2, 1.
0: 저는 T인 사람 좋은 것 같아요.
1: 오, T세요?
0: 아니요, 저는 F인데.
1: 네.
0: 너무 제가 감성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끔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1: 안 그래도 내게 네. 많은데.
0: 저로도 충분한데 누가 옆에서 토하니까. 같이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확실한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 제 옆에는 있으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일하고 뭐 하는 친구들도 T인 친구들 많은 것 같고.
1: Okay, okay.
0: 그런 것 같아요.
1: Okay, so he said T and I was like, are you a T? He's like, no, no, no, I'm an F. But I'm in my feels a lot is what he said. And he's like, if I am already in my feels and then a friend of mine is also in their feels and like we're just in our feels together, it's just too much. So he likes to having T's around him to kind of put him in line. So he finds himself gravitating towards T's a lot more. And he finds them working with them is also quite easier to work with as well. Okay. 많은 청취자분들이 T인가 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저랑 잘 맞네요. 그러면
1: 안 서운할 자신 있냐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0: 아,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아니까 T인 거 알고 뭐 그러면 기대를 안 하면 되거든요.
1: 네, 아, 그리고 그 애초에 기대치가 여기 있구나.
0: 그렇죠. 아니 말과 생각이 다르지 않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1: Okay.
0: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저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
1: 오케이. So there's it seems like a lot of his fans that are in the chat today are T's, and so they're like, are you sure that you're not going to get upset if we do that? And he's like, actually, my expectations are really low when it comes to their feedback. He knows that they're a T anyways, and so it doesn't bother him. Like, it's a totally different category for him when they say anything like that. 자,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0: 아, 네.
1: 악마의 편집 당하는 게 나아요? 통편집 당하는 게 나아요?
0: 악마의 편집 당하는 게 나아요.
1: 나아요? 네. 근데 이러려면 사실 멘탈이 좀 강해야 될 텐데
0: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말 뭐 악마화 되지 않는 편집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통편집 되면 나간 나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1: 그쵸. 네. 그쵸. Okay, so he's done a lot of competition programs, and I was asking, would you rather have devil edit it, or would you have rather be just completely edited out? He's like, the devil edit is better because at least I can like prove myself, and you know, at least my face gets out there, because if not, then all that time is just something that would have been wasted. 프로듀서랑 이제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서운 프로듀서가 나아요? 아니면 피드백이 아예 없는 프로듀서가 나아요?
0: 무서운 프로듀서요. 네.
1: Okay.
0: 훨씬 좋습니다.
1: 훨씬 좋아요?
0: 네.
1: Okay, so he says that definitely a scary producer is way better than no feedback at all. Very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indeed. We do need to jump into our first live because he actually has a few live performances for us for today. 오늘 라이브를 좀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빨리 라이브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요. 주룩주룩 어떤 곡인가요? The Day It Rained.
0: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1: 지금 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네, 오늘 날씨에 맞춰서 좀 가져왔습니다.
1: 오케이, 자 라이브 준비할 수 있게 물이랑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we have Tebow in the studio for today. He's going to be singing for us "Churuk Churuk" the day it rained. And I was like, I think it's raining outside today. And he's like, yeah, I chose it for specifically for today.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준비됐을까요? All right, music cue.

0: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어요? We can never forget him.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an amazing performance. We had Tebowin in the studio, and it is Tiniest DJ. We just listened to him singing The Day It Rained, 주룩주룩, and our chat is going crazy. So beautiful.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많고요. Yeah, that was, yeah. Brooke says, sometimes I don't believe he's real. 맞아요. 지금 진짜 사람이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완벽해서요.
1: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보은 씨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터뷰가 딱 시작하자마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아, 요즘 그 더베인 그 밴드 정규 2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7월 2일에 발매가 돼요.
0: 오!
1: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라디오 끝나고 돌아가면 완성되는 타이밍이 지금 와서 마지막 체크만 하면 음악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0: 오, 네. 그러면 이제 마스터링이랑 이렇게 해서 좀 넘기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이제 아, 오늘 마스터링이 이제
0: 예, 오는 거예요?
1: 오는, 네.
0: 그래도 최종 이제 한번 듣고
1: 그렇죠. 그래서 또 수정이 없기를 바라며
0: 없길 바라며. Okay, so the Veins' second album is coming out on the 2nd of July, and he says that after the show today, he's actually going back to the company, and he's going to be listening to everything that has been mastered. So he's praying, fingers crossed, that there's no editing that they have to do and it just would be done for today. And if that's that, then we're going to be getting that coming up soon. I want to really kind of dive down into your career. 보은 씨는 오늘 K-pop 팬이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은 씨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 네.
0: 저는 사실 보은 씨의 보컬이 왠지 응애부터 그런 목소리가 나오셨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1: 아, 네.
0: 언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목소리를 가졌다고 알았어요?
1: 되게 아기 때, 뭐 3살, 4살 이럴 때 그냥 노래하고 하면 이제 잘한다, 잘한다 계속 부모님도 그렇고
0: 진짜요?
1: 네, 친척분들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한다, 잘한다 해줘서
0: 근데 그때도 락을 불렀어요?
1: 아니요, 그때는 이제 뭐 가요나
0: 네네
1: 네, 그렇게 불러서
0: 으흠.
1: 그냥 어릴 때부터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오.
1: 네. 근데 이제 뭐 보면 볼수록 또 잘하는 분들도 많고.
0: 네네.
1: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0: Okay, so I was complimenting him on his vocals because he's got some amazing vocals, and I was like, it feels like the day you left your mom's womb, you probably had these vocals. But like, when did you know that you were talented? And he said, for about 3 or 4, his parents and everybody around him would always say that he was like good at singing. So he's kind of always had a little bit of confidence there. 근데 사실 그냥 보컬이 좋으신 게 아니라 사실 락 이라는 창법적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좀 그 창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지다 보면 되게 어려운 장르거든요.
1: 맞아요.
0: 고음 낼 때도 그렇고 약간 샤우팅 하는 것도 그렇고 저음 낼 때도 그렇고 호흡이나 발성이나 이런 것도 정말 다양하게 쓰여야 잘하는 장르인데 그거를 따로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락이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좀 터득하셨을까요? 어떻게 자리 잡은 걸까요?
1: 그 당시에는 되게 뭔가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이 okay. 소리를 내보고 싶다 뭐 그러면서 연습을 했던 건 있는데 이렇게 지나오고 난 뒤에 봤었을 때 되게 그 순간들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잖아요. 취미든 뭐든 관심이 가야 그걸 해보고 싶고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들어왔던 락 음악들이 사이사이에 있던 그런 뭐 발성이나 뭐 그런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자연스럽게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Born to be artist이냐 진짜 born to be artist. Okay. So I was asking hi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his rock vocals, because if we look at the rock genre itself and how they sing vocally, there's a lot of different techniques in there of how they breathe and how they shout and how they all that other stuff. And so I was asking him how he was able to find how he can sing this well. And he says it was kind of organic. It was very natural for him. Like he just, yeah, there were times where he would want to try to master a certain way of singing something and he would try to mimic that and try to work on it and practice it. And then he just naturally kind of was able to make it his own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2: 오늘 보은 씨가 사실 라이브를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노래들이 또 적당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쯤 되면 라이브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0: So he has a lot of songs that he's going to sing live for us today. So it's going to feel that our interview is going to get chopped up a lot because he has so many songs to sing for us. So crazy. 이거 어떤 곡인가요?
1: 말 그대로 되게 crazy한 네, 디스코 팝 스타일의 곡입니다.
0: Okay. 네.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So this is a crazy like disco pop track that he's going to get ready for us. We have 최보은 in the studio and like I said today he's got a lot of live performances for us so we're going to be cutting this up a lot. I think he's ready to sing crazy for us.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0: 아니 이걸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대박. How can he sit there and sing like it's just nothing at all? 어, 저도 락 음악을 좋아하긴 한데 이 방금 크레이지 같은 노래를 들으면 약간 에어스미스 같은 느낌이 좀 나요.
1: 아, 좀 있나요?
0: 네. 목소리 톤이나 아, 이렇게 그쵸. 좀 샤우팅 창법이라든지 네. 그런 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1: 감사합니다.
0: So I'm getting Aerosmith vibes with Crazy.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YD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방금 들었던 곡이 그 이제 YD 들으면 이런 장르가 좀 더 많을까요?
1: 어, 네. 거의 약간 디스코나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로만 하는 팀이에요.
0: 하는 팀. Okay. 네. So yeah, a lot of the listeners earlier were saying in the chat that this is YDYD style. And so I was asking him, is this the kind of style that we're going to be looking forward to if we were to listen to YDYD? And he's like, yeah. He's focusing on trying to do that a little bit more. 사실 이제 더베인도 그렇고 YDYD도 그렇고 이제 본명으로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페르소나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0: 이 페르소나들 안에서 그리고 본인의 그냥 무대 밖에 본인의 모습과도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오프 스테이지의 본시랑 온 스테이지의 본시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 저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은 형태라
0: 그러면 더 있을까요?
1: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YD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디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저라면 이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0: 약간 네. 그런 그러니까 네. 아예 페르소나를 진짜 네. 생각을 하시고
1: 네. 서핑을 매일 겨울에도 서핑하러 가고
0: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오.
1: 그런 약간 페르소나가 있고
0: 오케이 오케이. 네.
1: 어디로 칠지 모르는 약간
0: 그런
1: 약간 좀
0: 철없고
1: 어떻게 부연설명 약간 섹시 다이너마이트 같은
0: 좋다 네. 와 네. Okay, so he has completely different personas which we can see in his music. And so I was asking, do you feel that your persona on stage and off stage is different? He's like, yeah, but to be honest, like it's all me because I have like all these different personas in me and I'm just barely being able to take each and every one of them out. And I was like, do you have more? And he's like, oh yeah. So he's like, so for the YDYD persona, it's like I picture like, you know, myself from like LA who goes surfing even in the winter time, like a sexy dynamite. I'm loving it. Okay, so we get a chance to see some future personas probably later down the line. So I think that would be really cool.
1: 콜라보레이션을
0: 할 수 있다면
1: 네.
0: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해외 아티스트도 괜찮아요.
1: 저는 예전부터 레이디 가가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막 얘기도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 좀 더 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요즘은 뭔가 두아리파랑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브루노 마스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0: Okay, so Lady Gaga is an artist he's constantly said and it's like grown even more recently Dua Lipa too and also like Bruno Mars as well 자, 이제 특히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해외 아티스트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다른 장르 아티스트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이제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딱 그분들 이름을 들으면 좀 생각나는 장르가 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보은 씨가 만약에 레이디 가가랑 러브콜이 와서 네. 듀엣을 하기로 했어요. 레이디 가가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그런 팝 장르의 본인 목소리를 좀 얹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예 레이디 가가를 더베인이 됐던 YDYD가 됐던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음악 스타일을 좀 가져와서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장르를 한번 탄생시켜보고 싶어요?
1: 새로운 페르소나를 같이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레이디 가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곡마다 페르소나가
0: 많이 달라서
1: 있고 무대마다 너무 멋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뭔가 아 진짜 멋있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거 그리고 뭐 레이디 가가 거 이거를 주로 놔두고 만들기보다는
0: 같이
1: 뭘 하면 또 뭐 되게 희한한 뭔가 나오지 않을까?
0: 레이디 가가는 사실 퍼포먼스도 어마어마한데
1: 그쵸.
0: 만약에 레이디 가가가 나 듀엣을 할 건데 조건 하나가 춤춰야 돼요.
1: 춤춰야죠. 네. 춤 같이 추면 되죠.
0: 이야! 네. 우리 어떻게 짤 만들어서 레이디 가가 태그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Okay, so I asked this to all of our listener or to all of our guests. Would you like to bring yourself? So let's say Lady Gaga called you, want to do a song together. Would you write? Would you want to put yourself on her genre, or would you like her to be on yours, or would you like to create something completely new? He's like, I want to do something completely new, something that we've never done before. And I was like, okay, then what about, you know, because Lady Gaga, you talked about her performances. What if one of her deals of being able to do a song with you is that you have to dance? Would you do? He's like, oh yeah. So I was like, what do we need to do? Do we need to like make a capture of this, of today's interview, and like tag Lady Gaga? Like, what do we need to do here to make this happen? 근데 요즘은 사실 진짜 해외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never say never가 진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You can, yeah, we can't say never say never at this point in time. 1부 때부터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은 이 곡을 꼭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곡이 진짜 라이브에 있네요. 우산. 아,
1: 그렇죠. 네.
0: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이 곡은 저한테 괜찮다고 계속 쓰세요. 걸어가라. 네. 라고 이제 저를 위해서 썼는데 어쩌다 보니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감사한 곡이고 이 곡은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팬분들이 같이 노래를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0: 오, 네. 네.
1: 떼창에서 팬분들이 같이 부른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곡 중에 한 곡입니다.
0: Okay.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So a lot of the fans from the first hour was asking if he was going to sing Umbrella live, and it looks like he is going to sing it today. And this track is the song that he wrote for himself to kind of just wish himself, you know, like a pat on the back that you can keep going one step at a time. And in the end, there's a like a background chorus of a lot of people singing in, and it's apparently the fans. He was able to get that on the track. So it's a very meaningful track to him as well. 혹시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0: Bravo. I love my job. Okay, Tibbon's in the studio and I get a chance to hear artists like this live right next to me. I love my job. Okay, we have Bahar dropping by to say, I am so happy I got to know him today. Amazing lives back to back. 오늘 라이브도 너무 좋은데 보은 씨를 찾아서 더 행복함이다라는 외국인 청취자분이 보내준 메시지 있고요.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채팅에서.
1: 아, 감사합니다.
0: Everybody's kind of singing along in the chat. So we have a lot more questions even though time is ticking by way too fast for today. 오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We have a few listener questions that we received before the show. 오늘 인터뷰 전에 저희가 청취자 질문을 몇 개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1: 아, 네네.
0: 보은 씨, I need to know what you recently gave to yourself as like a thank you gift or an action that you have done to show that you did well. 방금 들었던 우산을 이어서 최근에 스스로 준 선물이나 가장 만족스러웠던 보상. 나 수고했어 하고 했던 거.
1: 제가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앨범을 만들고 있는 게 저한테 지금 계속 선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뭐 되게 뭐 이제 아무래도 독립을 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렇지만 좀 이때까지 같이 만들어 와오던 팀들과 같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요즘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That's so sweet. So he recently started living on his own and is kind of doing everything on his own as well. And so right now he feels like all the songs and everything that he's getting ready for the album that's dropping on the 2nd is pretty much like a gift in general, not just only to himself, but for people who are going to listen to it. But also he's also very thankful that he's still being able to work with everybody he's worked with up until now. Okay, 자. 이거는 정말 페르소나도 많으시고 바쁘신데 청취자분이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나만의 소울푸드 아니면 취미 생활. Is there a food that de-stresses you instantly or a hobby?
1: 소울푸드는 그냥 저는 고기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느 고기든 상관없어요?
1: 상관없어요. 오케이. 저는 가리지 않아요.
0: Okay, 네. So any type of 고기, any 네. type of meat is it will make him happy. Okay, 그럼 취미는요?
1: 취미는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한 5km씩 요즘은 뛰는데 예전에는 좀 속도를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10km도 뛰고 뭐 마라톤 그 하프도 한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좀 천천히 뛰면서 5km씩 뛰고 있습니다.
0: He runs. He runs 5 kilometers a day. He used to do like half marathons and stuff like that, and he used to like push himself with pace. But these days, he's noticed that just for his health, like slowly running is something that he like. 아 여기 아이 노래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스태미나랑 폐활량이랑 이런 게 다 뛰는 거에서 나왔네.
1: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Okay, so all his stamina and all his like lung and all capacity and everything that has come from running. No wonder. Okay. 저도 이거 좀 궁금한데 청취자분 중에 좀 예리한 걸 보신 것 같아요. 사실 보은 씨를 그냥 인터넷에 찾기만 해도 헤어스타일이 정말 다양하시거든요.
1: 아, 맞아요. 되게 신기하죠. 네.
0: 엄청 많아요.
1: 이렇게 어릴 때 스티커에 이렇게 머리 계속 바꿔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머리를 했습니다.
0: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1: 아, 저는 사실 그 1cm 정도 되는 짧은
0: 버즈컷
1: 전체 되게 네 그런 컷 아니면 엄청 긴 장발 네를 선호하는데 사실 중간 머리가 되게 지겨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두 머리를 되게 좀 좋아하는 한데 너무 극과 극이라.
0: So he says he likes a buzz cut and his long hair, but he hates it when it's like in the middle because it just gets so boring so quickly. And yeah, if you look him up online, he's got a lot of different hair colors and then hair styles. Literally, he's like, yeah, if you just like put a sticker on my face and just change the hair colors, like that's how much I've changed my hair. But yeah, it's either short or long, like either or. He doesn't really like the in-between length in any shape or form. 만약에 오늘 이제 오늘 보실 처음 보신 청취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1: 네.
0: 오늘 처음 이 플레이리스트에 주룩주룩 크레이지 우사 우리가 해놓은 노래들 말고도
1: 네.
0: 아 저를 이제 찾으셨으니까 이 노래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하는 곡 있어요?
1: 이 노래는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네요 하는 곡이라면 더베인 노래 중에 Round and Round라는 곡이 있어요.
0: Okay.
1: 그 곡이 이제 이 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를 계속 대표하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ound and Round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okay. 좋을 것 같습니다.
0: So for anybody who is falling in love with Apoon today and you want to keep him on your playlist or you know what, I was asking him, what song do we like have to listen to? And he says that from The Vain, before the second album comes out, The Vain's track of Round and Round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he really wants you to try to listen to. He feels that the second album is definitely going to replace this, but for now, he feels that that can kind of represent The Vain and just like him as well. So you have to listen to it if you haven't already. 이것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다음 앨범 이런 얘기도 이제 많기는 한데 네. 우리가 7월 2일 날 어차피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은요. 공연, 페스티벌, 콘서트 등등 네. 뭐가 있어요?
1: 아무래도 이제 발매가 되고 난 뒤에 7월 25일에 앨범에 13곡이 수록되는데 그 13곡을 들어볼 수 있는 쇼케이스를 열 거고요. 그리고 그 쇼케이스 전에 이제 발매 전에도 계속해서 클럽 공연들이 조금 있어서 클럽 공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Okay, so we got a lot of shows to look forward to. Okay, so the album comes out on the 2nd of July, but on the 25th, there's 13 songs on the album, which is rare these days. There's 13 songs on the album, and he's actually going to be having a showcase for the second album, which he's going to show all the songs off of the album, so that's something you need to look forward to. But leading up to the release of the album next month, through pretty much the remainder of this month, there's going to be a few club performances that he's going to be doing as well, so you can definitely look forward to that.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그냥 SNS를 다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거기 올라오는 소식들 그냥 계속 보면 되는 거죠?
1: 네. 그 팔로우만 해놓으시면 제가 계속 친히 이제 입 앞에까지 먹어 이렇게
0: 알려줄 거예요? Okay. So he says that, yeah, I was like, so we pretty much just need to follow all of your socials, and then he's like, yeah, I'm literally gonna like spoon feed you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come to my shows. 보은 씨, 저 진짜 인사하고 싶진 않는데 우리 한 시간이 벌써
1: 진짜요?
0: 끝나가고 있어요.
1: 그러네요.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그죠? 네. 보은 씨 오늘 어땠어요?
1: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이 아리랑 방송국 자체에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와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라디오 하고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뭐 또 빨리 봐야 되겠네요?
1: 저 앨범 나오면 또 한번 얼른 들릴게요.
0: So he said he had a lot of fun. It's been a minute since he's actually come back to Arirang as a broadcasting system. And so he says he was great to come back today and he loved being on the show. And I was like, I hope I can see you soon. He's like, yeah, definitely the album is coming out next month. So we're going to have to work something out here. But as we say goodbye, we do have to listen to his track of Dan and Nabi, A Flying Butterfly, as our last track for today.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1: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우리 또 빨리 봐요.
1: 네, 곧 봐요.
0: Bye!
1: Bye!